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우리 뇌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데 좋았던 일 10가지보다 속상했던 일 1가지를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칭찬을 9번 들어도 한 번 들은 비판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도 이 틈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잊게 만들고 상처와 실패는 계속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이겠죠. 혹시 오늘도 마음속에 한 가지 상처를 가지고 10가지 은혜를 덮고 있진 않으세요? 오늘은 그 한 가지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먼저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선명하게 보일 테니까요. 오늘도 사랑했더라니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감사송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두 곡의 찬양이었는데 찬양의 은혜 받으셨죠? 아,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자꾸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만 봐도 건강만 회복되면 행복할 것 같고 통장의 숫자가 조금만 더 늘어나면 행복할 것 같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하버드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세계 최장기 행복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행복을 오래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와 감사하는 마음이었대요. 감사하는 마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의 행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폭염이 이어지는 8월을 살고 있는데요. 몸도 쉽게 지치고 마음도 메마르기 쉬운 계절인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행복을 멀리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들으셨습니다.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23분 38초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5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모든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받아가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예수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토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2: 아멘.
1: 함께 찬양.

0: 내 인생의 찬양.
1: 안녕하세요. 저는 빛고울 중앙교회 다니고 있고 극동방송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와 복음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용사처럼 군사처럼 뛰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마음으로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메뉴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요. 저는 만며느리로 부모님 섬기고 또 형제들 이렇게 섬기고 이런 일들을 했었고 나중에는 한식 식당도 했었고 음식 그쪽으로 공부도 조금 했고 그래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되게 좋아하면서 살았었어요. 처녀 적부터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옛날에 식당을 했을 때도 그 동네에 혼자 사는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오라고 지나가는 사람 다 오라 그래서 그게 밥을 먹였어요. 극동방송은 저에게 있어 성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 며느리가 의사 부부인데 의료 성교를 계획하고 있고 조합보금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때 엄마도 따라가서 그 성교지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성교를 도우려고 했는데 여기 극동방송에서 불러주셔서 성교지에 오는 마음으로 그리고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주와 복음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고 또 이 나이에 여기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에도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 아니나 싶어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게 있어 찬양은 내 삶을 붙들어주는 지팡이 같은 보목,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묶어주는 세워주는 보목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찬양은 찬송가 88장인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저를 안 버린다는 그 대목이 저를 일생 동안 주님을 붙들고 힘들어도 살 수 있는 지주대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온 세상이 날로 벌써도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세상은 다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전남 신안구 나패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요, 바닷가에 저희 집 담장 밖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정말 그야말로 바닷가예요. 저의 어린 날은 너무 애어른 같은 그냥 부모님 걱정돼서 신발이 다 떨어져도 사달라 소리 못하는 그런 지나치게 애어른 같은 애기였어요. 고향 생각하면 어렸을 때 그 동네는 되게 그 성정 충만함을 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을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일하다가 비 온다든가 날씨가 굳은 날이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은사집회라고 막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랬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몇몇 사람들이 처음에 모여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다 교회를 짓자, 우리 마을에다 교회를 짓자 그래가지고 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바다 요즘 같으면 바다 모래로는 그 옛날엔 부르키라고 그랬어요. 지금 벽돌인데 그거를 이렇게 선수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언덕 위로 그거 한 사람씩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엉성하게 지었었고 거기에다가 가마니 같은 거 그런 거 깔고 거기서 뭐 거의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밤에 일 끝나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런 어린 시절 젊은 날을 보내던 것 같아요. 저는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결혼하고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43살 먹었을 때 그때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수능 봐가지고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 학번이 99학번이에요. 그때 당시는 99학번이 비둘기 학번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공부하고 그 뒤로도 기술사 공부도 했는데 결국은 기술사는 못됐어요. 그때 종양 수술하고 투병하고 그러느라고 공부를 포기했었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남편이 건설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토목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것밖에 모른 이제 거의 예, 초등학교 나오고 한 30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43세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사 자격증을 4개를 땄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지 새벽에 5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8개씩 싸고 또 그래서 이제 도시락 갖고 가가지고 진짜 하늘을 한 3년 동안은 하늘을 못 봤고요. 꽃이 피는지 지는지 봄이 오는지 모르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손에 팔에 눈에 보이는 데는 그냥 그 공식을 수학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외우면서 다녔고 이제 토목 기사 이쪽 전부 다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을 외우려고 그냥 하늘을 못 본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꿈은 작가였습니다. 책을 좋아했고요. 그 활자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공부하고 싶고 너무 책을 보고 싶어가지고 강 속에 숨어가지고 그 문틈 사이로 그 들어오는 그 빛에서 그리고 거기서 책을 읽고요. 또 시골이어서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이라 해봤자 국어사전 하나 하고 성경책 한 권이 다였어요. 없어요. 근데 그 성경책하고 국어사전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국어사전이 다 닳아져 버렸어요. 그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단기간에 수능 그 준비를 했었는데 그 수능을 100점 넘게 맞았어요. 언어 영역.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찬양은 597장이에요. 597장 찬양을 제가 잊지 못하고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이렇게 비방했다. 이 가사를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고 늘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이 찬양을 아버지가 그 구원받고 나서 나 일할라네 그렇게 하고 일하신다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셨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 사시고 예 공부도 많이 안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곡조를 찬송 곡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자배교 곡조로 이전 이전에 이러면서 찬양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찬양을.

아버지는 평생 술 드시고 이렇게 세상 지금으로 하면은 그 연예인 같은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이런 이런 분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팠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치유받고 나서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셨었어요. 저희 첫째 아이는 학교 선생님이고요. 둘째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손주가 8명이에요. 아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두시기를 아들을 세계 가운데로 보낼 거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돈이 단돈 10만 원도 없는 상황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보낼게요 그렇게 하고 보내가지고 하루에 16시간씩 막 일하고 돈이 되는 거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수십 가지를 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뛰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해갖고 아들을 유학을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한다 해도 다시 하라고 그래도 또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제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찬양은 382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대목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이제 아무도 그 아들을 지킬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러신다고 나한테 걱정 근심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그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나서 100일 동안 작정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지정곡처럼 이 찬양을 불렀었고 아들이 10년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늘 아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었어요.

제가 살아온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얘기하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표정이 그렇게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본 사람처럼 보이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친구 삼아주시고 저하고 동행을 해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옛날에 예수님 곁에 계시면 제가 예수님한테 감사장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님이 없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 나이에 편히 쉬지 않고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자녀들의 어떤 의견도 엄마가 너무 행복해하고 여기서 일하는 걸 즐거워하니까 아이들도 그리고 이게 집안에서도 되게 나 일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세상을 생각했던 거는 거의 다 했어요.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거의 다 이룬 것 같고 이제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세상 참 재미나게 살다 간다, 재밌게 놀다 간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나천성이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들을 할 때 아니면 내가 심히 고생해야 할 나의 수고를 한없이 요구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할 때 내가 결정하는 방법은 그냥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보면 주와 복음 앞에 쓰여지다가 가는 것이 내가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거는 녹슬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장은 가만히 놔두면 녹이 슬지만 그 사용하면은 닳아지는데 닳아지는 것보다 녹수는 것이 더 빨리 망가진다고 그래요. 내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녹슬지 않게 살다가 닳아지게 살다가 가려고 그래요. 저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이 험한데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주와 복음 앞에 귀하게 헌신하다가 천국 가서 만나기를.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 한식 조리사, 중식 조리사 공부를 했거든요. 어떤 요리든지 제가 먹어보고 보면 복제가 가능해요. 지나가시다가 혹시 제 음식이 궁금하시면 들리셔도 돼요. 그러는데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되게 덥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더워서.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또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영육이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찬성이었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찬양은 광주극동방송의 주방을 책임지고 계신 천성희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린 시절 만난 예수님을 평생의 주님으로 붙들고 삶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오신 천성희 권사님의 삶을 들었는데요.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이십니다. 그 삶의 향기가 많은 이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성희 권사님의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짧은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 감리교회에서 목회한 프랜시스 보톰입니다. 보톰은 설교와 목회를 통해 구원과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많은 찬송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께도 익숙한 이 기쁜 소식을 역시 그가 가사를 쓴 찬송입니다. 이 가사에 사용된 곡조는 미국의 작곡가 조셉 웹스터가 만든 Sweet By and By입니다. 직역하면 복된 훗날 또는 장차올 복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에는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선율은 우리나라에서 두 개의 찬송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1905년 날빛보다 더 밝은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찬성시에 처음 실렸고 3년 뒤인 1908년에는 같은 선율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가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곡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을 노래했고 다른 한 곡은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뒤 1919년 그 선율은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 속에서 다시 울려 퍼집니다. 3.1운동 직후 서울에 머물던 한 외국인 여선교사는 고국의 어머니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녀는 일본 헌병의 폭력으로 희생된 한 소년의 장례식에 함께 했는데 장례식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 통곡 대신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여선교사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이 Sweet By and By를 부르기 시작하자 우리 외국인들은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장례식은 국적과 언어를 넘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눈앞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통곡보다 먼저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붙든 것은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을 현실을 잊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갈 힘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과 불의를 역사의 마지막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정의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같은 선율의 두 찬송은 하나의 복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는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은 그 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질 영원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시대도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삶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온 기장이 찬양 선교단에 다 찬양하여라 아카펠라로 전해드렸어요. 라이브 실황을 보내드렸는데 이 온 기장이와 함께 은혜로운 찬양 함께 부르실 수 있습니다. 8월 27일 찬송가 콘서트, 필사 콘서트 준비되고 있어요. 8월 27일 송정제일교회에서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찬송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이들한 걸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선물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 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풀폴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말씀도 받아 가십시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문자메시지로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늦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와 수련회가 많네요. 예, 중고등부 수련회에 있다.

지금 부안 청소년 수련원으로 가는 길에 사랑했더란 듣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해주신 1064님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아 그리고 조카 며느리 딸 출산했다고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쁜 아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의 찬양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눈물이 나서 예 멘트하는데 마음 추스리느라 좀 혼이 났습니다. 예.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헌신하시는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천성희 권사님의 삶의 얘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았던 간증이었습니다. 예, 천성희 권사님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극동방송의 주방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시고 9507님께서 저희 딸도 중고등 검정고시를 합격한 아이입니다. 20살인데 지금은 양극성 장애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약을 먹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딸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머리가 똑똑하고 손재주가 있는 귀한 딸인데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천성희 권사님께서 그러셨듯이.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한 말씀 청해 오셨는데요. 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받으신 분들 계시겠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일곱째 나팔과 함께 시행되는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짐승의 표.

보를 받은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그들은 세상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했습니다. 또 죽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그들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일곱 대접 심판의 특징이에요.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긴 시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이어지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만은 일곱 대접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의 즈음에서 거의 한꺼번에 세상에 쏟아부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맞춰지고 하나님이 그 예정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정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죄된 세상을 심판해 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것입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도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늘 여섯째, 일곱째 대접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16절 말씀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 언덕이라는 말과 무깃도라고 하는 이 지명이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 명칭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번역하면 무깃도 언덕, 무깃도 산 그런 정도의 의미겠지요. 바로 그 무깃도 언덕으로 세상 모든 왕들이 최후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여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깃도가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평야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언덕, 그것이 바로 이 무깃도인데 전략적 요충지지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무깃도를 정점으로 한 그 주변 이스라엘 평야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됩니다. 가장 먼저 여사사 드보라 바락이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왔던 가나안 연합군 시스라 장군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던 것이 바로 이 무깃도였지요. 사사기 5장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과 다한악에서 싸워서는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더다. 가나안 군대가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놈의 유다왕 아하시아가 반란을 일으킨 예후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과 화살을 맞은 후에 도망쳐 죽은 것도 바로 무깃도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일부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입을 너함 가까운 그룹이 탈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해 거기서 죽은 유다왕 요시아가 애굽왕 바론과 싸우다가 치명상을 입고 전사한 것도 바로 무깃도였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 24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 이루어 싸울 때에 활 쏜 자가 요시아 왕을 쏜 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룬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그처럼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전쟁이 치러졌던 것이 바로 이 무깃도라는 것이었고 십자군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무깃도였습니다. 또 1918년 9월 영국군이 터키군을 격퇴한 것도 무깃도였습니다. 그처럼 이 무깃도 주변 이스라엘 지역은 오랜 옛날부터 큰 전쟁을 벌이기 아주 좋은 장소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새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게 언제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 가운데 개입에 들어오셔서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큰 날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개입에 들어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과 세상 날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날이 바로 하나님의 큰 날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있을 전쟁, 그걸 가리켜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새 귀신의 영들이 모든 적 그리스도 세력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걸 불러 모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종말론을 강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지구 최후의 전쟁이라고 불렀고

이 전쟁이 세계 제3차 대전이 될 것이다. 핵전쟁으로 모든 지구가 멸망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전쟁을 의미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0절부터 말씀을 다시 살펴볼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해 나갈 때는 몇 가지 잃어버리지 말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로 말미암아 아주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요. 심지어 이 계시를 받는 요한 사도까지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판모섬에 유배당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야 별 수 없어.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많은 고생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 거야. 너희는 절대로 악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아니지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야 지금 너희가 이 악의 세력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한 날을 이루어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뎌. 그런 내용을 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면서 그런 시각과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약속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해석의 일관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앞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그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편의에 따라서 어떤 구절은 상징적으로, 어떤 구절은 사실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돼요. 어떤 구절은 묵시적으로, 어떤 구절은 오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해석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걸 사실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의도와 맞지 않은 것입니다.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 때 어떤 지상적이고 현상적인 사건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로부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세상에 있을 마지막 전쟁의 구체적인 양상, 그 마지막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 유브라데 강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강이었지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는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올라가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 죽기까지 거기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동 경로를 보이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강 저편에 살 때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일찍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전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강 건너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했었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서 강 저편은 어떤 땅이냐? 하늘 모르는 사람들의 땅이고 우상 숭배의 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강 이쪽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 구원받은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경계선을 이루는, 그 경계를 이루는 경계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 경계짓는 경계선, 이방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 땅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바로 이 유브라데강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땅의 경계를 말씀하면서 신명기 11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이 강 저쪽의 사람들, 즉 갈대아라든지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을 건너와서 강 이쪽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정복하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강 이쪽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었지만 또 그런 경우에라도 항상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지요. 역사적으로 유브라데 강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이 말랐고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방의 왕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대표이자 사탄에게 격동되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사탄으로부터 받은 그 왕들이지 세상의 왕들이요. 그들을 위한 길이 열렸다. 이제까지는 유프라데 강의 물이 그들을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강이 마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유롭게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길이 준비되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15절을 빼고 13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예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 많은 해석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름마겟돈, 아마겟돈, 무기떤덕주위에서 지구 최후의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분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새 귀신의 영이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나오지 실제로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물론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이 인들어와 그들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피 흘리하던 거짓 선지자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의 표적을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무의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대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해. 사탄의 군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또 그러나 비슷한 상황을 말씀한 것으로 보이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은 천여의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노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지요. 적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였고 실제로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싸움이 진짜 싸움이 될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싸움에 개입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지만 예루살렘 성을 둘렀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심지어 그들을 미혹한 마귀까지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실상이에요. 실제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이 물리적인 전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정말 우리가 두려운 것 같은 3차 대전 같은 핵전쟁이고 그런 전쟁을 의미하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그런 물리적인 전쟁을 의미한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미국과 이란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의 소식이 들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곳곳에 기름과 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 끝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 다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인 너희가 내 이름 때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 우리 말씀 근거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그 외 수많은 난리의 소문이 수시로 들려올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이 베네수엘라의 진도가 7.5라고 그랬나요? 그 지진을 통하여서 5천 명 이상이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었죠. 바로 지난주에는 일본 구마모토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서 30여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 수시로 더 지금까지 계속 들려왔었고 앞으로 더 많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주의 재림의 날이 임박해서 알려주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요. 그러면 끝은 무엇과 함께 옵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는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 수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니 불법이 상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일과 함께 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과 함께 마지막에 옵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도 그 말씀의 징조를 말씀해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의 구조가 똑같아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았고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 귀신의 영들에게 미혹돼 동반해서 어느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은 예비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의 특징이 뭐예요? 시끄럽기만 아무 의미 없고 시끄러운 과장되고 허황된 거짓말들을 취하는 것이죠. 그 영들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하늠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아마겟돈이라 한 곳에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렇지만 정작 거기에서 있을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대신 무엇을 말씀합니까?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여섯째 대접 심판의 핵심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어디서 어떤 양상으로 일어날 것이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항상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고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일 것이냐.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는 그때 난 어떤 사람일 거예요. 벌거벗은 채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부끄러운 사람일 것이냐. 아니면 깨어있어 자기 옷을 잘 지켜 벌거벗지 않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이냐.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지요?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난 어떤 사람인가? 벌거벗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온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깨어있어 자기 옷을 잘 지키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가? 주의 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앞서 이 벌거벗었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4장 6절이지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입살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59장 6절로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 짠 것은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갈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착각이 사람들에게 있을 거란 거예요. 어떤 착각이에요? 자기는 충분히 의롭다고 하는 착각이지요. 자기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고 입사같이 금방 시들어버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에덴 동산의 상황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었고 함께 범죄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게 뭐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지요. 물론 아담의 지식은 그렇게 부족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7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참으로 치마로 삼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육적인 벗음이 아니라 영적인 벌거벗음이지요.
그 상황에서 아담이 깨달았던 것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0: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영적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취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 그의 죄를 가려주고 그의 영적인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잠깐 육체의 벌거벗음은 가려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금방 해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것은 금방 쓰러져 버릴 거, 부서져 버릴 것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선함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착한 행실이고 옳은 행동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들을 짜였고 내 옷을 만들어 입으려 하지만 그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강력하게 그걸 주장할 거예요. 난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대우받을 만한 충분한 일을 한 사람이고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주 인용했던 주님 말씀, 그 거짓 선지자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항상 생겨나요. 누구에게나 생겨나요. 우리의 그 어떤 선함과 의로운 행위도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가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짜여고 내 옷을 만들어 입으려 해도 그것은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뭐야? 한 짐승을 잡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일이었지요. 무엇에 대한 예표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표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의 옷, 약간의 선행의 옷, 교회를 어떻게 섬겼다 하는 그것, 스스로 좀 잘했다 하는 어떤 것, 그런 것 잔뜩 껴입고 내 부끄러움 충분히 가려졌다, 난 좀 더 염려가 없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게 얼마쯤 나를 의롭고 선한 것으로 보여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서면 다 부서져 버릴 거야.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본문 15절 말씀한 게 그겁니다. 절대로 그날에 벌거벗고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분 안에 생활한 뜻이지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허세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아마겟돈 전역의 때를 준비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양상과 형태 전쟁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에 앞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 의를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 심판이며 17절로 21절. 일곱째 천사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된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밀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다. 지금까지 여섯 천사는 대접을 땅, 바다, 강, 해, 짐승의 보좌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천사는 대접을 공중 혹은 공기에 쏟습니다. 공기에 쏟았다라고 하는 이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영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이루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나 영역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1: 성전에

0: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예요? 심판의 완료에 대한 선언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대한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모든 심판을 이제는 끝내시겠다라는 표현이지요. 어쨌거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삶의 근간과 터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것이지요. 저게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왔던 모든 질서와 가치입니다. 힘의 근원입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말씀하는데,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벨론 아담의 타락 이후 지금까지 아주 견고한 것처럼 보였던 세상 문명과 힘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뭐야,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해체되고 붕괴된 상태를 의미하지요. 그러면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섬들도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춥니다.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권력과 문명과 안전의 기반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의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가 넘는 32kg입니다. 한 달란트. 무게가 한 달란트가 넘는 우박이 쏟아져도 맞아 죽을지언정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비방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의 날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리고 지은이가 밝혀지지 않은 중국의 고시 중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생년 불만백 상회 천세우.

100년을 살 것도 아닌데 왜 천년의 근심을 품고 사느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나라와 시대를 막론하고 이 걱정이라는 건 참 떨쳐내기 힘든 과제인가 봅니다. 걱정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또 다른 걱정이 꼬리를 물고 찾아오기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걱정과 염려, 평강의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기도 제목 남겨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카톡과 극동방송 앱으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 교회 김우진 목사님께서 기도의 시간 동행해 주십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이 듀엣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 교회 김우진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0: 아멘.

0: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을 의지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소망의 식구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서 응답을 얻으며 주님의 평강을 얻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각자 서 있는 자리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나 오직 좋으신 하나님 아래에서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만 응답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벌써 많은 분들께서 기도 제목을 남겨주셨는데요. 혼자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0: 네, 맞아요.
1: 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6997번님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간호학을 늦은 나이에 아줌마로서 아이들 키우면서 다시 공부하고 마지막 학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학비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고 국가고시까지 잘 패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간호사가 되길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늦은 나이라고 하셨지만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멋진 간호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6997님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늦은 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다시 간호학을 준비하며 배움의 시간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지금까지 해왔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는데 마지막 학기까지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사람의 몸을 잘 치유하고 협력하는 것에 쓰임받는 간호사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그 헌신의 마음이 한결같이 늘 주님께서 주심으로 그것들을 환자들을 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재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잘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에서 정말 모든 필요한 마음들과 체력과 그 하나님 견딜 수 있는 인내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부족함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부르심의 자리를 준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6997번님, 네,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 정말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94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힘듭니다. 재정의 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를 잊지 않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요. 이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면 매일매일 너무 힘들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0: 네.
1: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너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건대 하나님, 그러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새 날을 주셔서 주님께서

0: 주시는 기쁨이 가득해야 하건만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고독하고 괴롭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사구사구님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뎌내며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그늘 아래 감추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은혜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돕는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견뎌낼 주님. 수 있는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우리 사구사구님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잘 마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사구사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사구사구님 오늘 하루 정말 힘내시길 바라고요. 기도의 제목처럼 감사를 잊지 않는 오늘 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1491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이 직장암 발병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1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계시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고 하며 씩씩하게 말을 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하나님 믿고 맡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이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네, 목사님 우리 이창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창호 집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암 발병으로 인해서 투병을 하고 1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1: 주님.
0: 너무나 놀랐을 텐데 그 집사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집사님들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 주님.
0: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이창호 집사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1491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1: 주님.
0: 모든 치료의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길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집사님과 또 의료진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 이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마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덮어 온전히 평안함으로 잘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깨끗하게 치료되어 치유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의 생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믿고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고백을 하신 이창호 집사님도 귀하시고요. 또 이렇게 나의 일처럼 기도하시는 우리 1491님의 기도 제목도 너무 귀하십니다. 정말 깨끗하게 회복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제보인데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지어 씨는 강원도 피란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냈고 또 사진 촬영도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 로버트 P. 모지어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킴,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모든 세

0: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 주님.
0: 귀한 믿음의 추억 안에서 만났던 그런 한국인 소년 킴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떠나 보냈지만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은인이었던 귀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지 못할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져 그렇게 전쟁 당시에 주고받았던 사랑과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져 그 감사함이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사람의 손길로는 닿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만났던 사람, 지금 정말 나아진 이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만남에 귀한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열어주시고 귀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이 킴이라는 소년,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그 소년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소중한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혹시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이 소년 킴에 대한 정보를 좀 아시는 분들은 관심과 또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 교회 김우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품고 함께 기도해주고 계신데요.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카톡과 극동방송 앱으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필사 찬송가죠.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아이노스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아이노스 창단의 찬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 교회 김우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품고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문자와 카톡 또 극동방송 앱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952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연년생인 30대 중반 두 아들, 중학교 땐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이사하면서 멀어져 버린 이 아들들에게 믿음의 동역자와 배우자를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네.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다니다가 또 성인 돼서는 조금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1: 맞아요.
0: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니까 또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3952님의 그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주님.
1: 정말 어렸을 때는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버리고 또 교회와 멀어져 버려서 지금은 그 신앙생활을 쉬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어렸을 때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귀한 믿음의 동역자와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두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직장생활을 하며 그렇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두 아들 위에 귀한 만남의 복이 있어서 그 만남의 복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마음에 애가타 기도하고 있는 3952 우리 어머니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9507님의 사연입니다. 그제 시조카 며느리가 건강하게 딸을 출산했습니다. 산모와 아기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 먼저 건강하게 출산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산모와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9507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시조카 며느리가 건강하게 딸을 출산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들을 잘 주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후의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출산한 산모 위에는 강건하게 하시고 아이 또한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귀한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478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김준석 재수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금년에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건강, 의지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네, 얼마나 힘들까요? 아드님이 제일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잘 또 이 기간을 견뎌낼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아버지, 4785님의 우리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 김준석,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 해 더 자신의 비전을 품고 공부하고 있는 이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참 어려운 재수의 시간들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어렵고 한 달 한 달의 시간이 어렵고 그때로는 두렵고 어렵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0: 하나님이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향한 그 도전 앞에 지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배움과 익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놀라운 지혜가 우리 김준석 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지켜주시고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소망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많은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1: 주님.
0: 수능이 다가오는 이 시간 앞에 두려워 떠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받아주시고 평안으로 덮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익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중2 아이가 오늘부터 2박 3일 교회 수련회를 출발했습니다.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왔어요. 엄마인 제가 일어나질 못하겠습니다. 아이가 부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백혈병 치료를 받고 완치받았던 아이예요. 부족한 저희 가정인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일어나질 못하겠습니다라는 이 문장이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신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미쳐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귀한 이 아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신 아이입니다. 살게 하신 아이이니만큼 더 주님을 만나 그 뜨거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부터 2박 3일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예민한 이 시기 아래 섬세하게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인생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러므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엄마가 감당하기 어려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친히 하나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의 믿음의 양육자로 보내신 엄마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넉넉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부족함이 많을수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 샬롬 겨자씨 교회 김우진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0: 오늘 하루도 샬롬 하세요.
1: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지선에 염려하지 말라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문자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강의 적신호, 고물가와 경제의 침체 속에서 한숨 짓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 그리고 끊이지 않는 국제 분쟁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곤 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사야 7장의 배경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아스 왕과 온 백성의 마음은 이 침략의 소식을 듣고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극심한 공포에 흔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가 당하는 환경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게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스에게 먼저 군대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일은 서지 못하며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표적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스 왕은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눈에 보이는 최고의 강국인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하며 검은 보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요.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중요한 구절이죠. 아스의 문제는 정치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기의 본질은 적국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보다도 통장의 잔고나 인맥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닥쳤습니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찾아 헤매는 발걸음이 더 바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면 그 환경이 무너질 때 우리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축복은 시선을 환경에서 돌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의 비명을 지를 때 예수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풍랑이 사라진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은 비로소 담대한 믿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시대 때 선포했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막연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자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시작된 마태복음은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변함없이 주님은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은 오늘의 삶에서 영원까지 통행하시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닐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아멘. 하나님은 언젠가 먼 미래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실 때도 함께 하십니다. 홀로 외로운 병상의 자리를 지킬 때도 손을 잡아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우리를 품에 안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권력이 있으면 강하고 건강해야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야말로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주어집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한 가지 사실을 붙드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9-6190번, 062-265-6190번, 광주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 그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맞벌이 부부로 인하여, 결손 가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가정이 회복의 장소가 되거나 치유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고통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가정들을 만져주셔서 그 가정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웃음꽃이 피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군대에서 사역하는 민간인 신분 목회자인 군선교사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체 군선교사 4명 중 1명가량이 이미 정년을 넘겼거나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원자는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군선교사는 모두 450명으로 이 가운데 만 65세 정년 대상자와 정년 초과자가 전체의 23.6%인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0세를 넘어서까지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인원도 12명에 이릅니다. 교단별로는 예장 통합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장 합동 17명, 기독교 한국침례회 13명 순이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양재준 총무는 후임자를 채우지 못해 정년이 지나도 사역하는 목회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열악한 처우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체계적인 파송과 후원 시스템이 부족해 상당수 군선교사가 사실상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실정입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성직자 지원 가능 연령을 현행 56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3일부터 4일 동안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2026 예성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최현 목사와 최창수 목사, 서종현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전국의 예성 청소년과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독려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는 주제 강연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기량을 뽐낸 예성 갓 탤런트와 방탈출 미션, 워터밤 등 다음 세대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오는 15일 청년들을 위한 연합수련회 더웨이를 개최해 말씀과 교제 속에서 신앙의 방향성을 세우는 자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친 시민과 야외 근로자들을 위해 전국적인 생수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구세군 본영 7개 부서 직원들은 어제 광화문역과 아현역, 서대문역, 충정로역 등 서울 도심 4개 거점에서 시민들에게 생수 2,000병을 직접 건네며 수분 섭취와 휴식을 당부했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7월부터 서울과 인천, 강원 원주, 전북 전주, 경북 영덕, 대구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총 2만여 병의 생수를 전달하며 무더위 속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구세군 관계자는 폭염 속 짧은 이동도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생수 한 병이 더위를 식히고 하루를 응원하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폐성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중진화가로 성장한 이달의 작가와 어머니 문성자 씨의 30년 신앙여정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문성자 씨는 두 자녀의 발달장애 판정 속에서도 신앙의 평안을 바탕으로 매일 밤 감사기도를 드리며 딸의 치료와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서툰 말 대신 색채로 세상과 소통해온 이달의 작가는 개인전 13회와 단체전 250여 회를 개최하고 교과서 작품 수록과 함께 올해의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문 씨는 백석예술대 재학 시절 수업과 체플을 함께하며 딸의 세례를 이끌었습니다. 문성자 씨는 한국교회가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해 전시 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을 전담해주는 청지기적 역할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01년차 총회장을 역임한 백장흠 한우리교회 원로 목사가 별세했습니다. 백장흠 목사는 지난 3일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어제 발인예배를 마쳤습니다. 고인은 경북 태촌교회를 시작으로 인천 도원교회 등에서 목회에 전념했고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로 20년간 사역하며 교회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2012년 은퇴 후에는 가나 자비량 선교회를 창립하여 부흥집회와 목회 상담 등 자비량 선교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부르짖을 때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1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61편은 벼랑 끝에 몰린 다윗이 깊은 절박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올려드린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또한 영원한 피난처를 향한 위대한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마음이 약해진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마저 고립된 것 같은 땅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외칩니다. 여기에서 높은 바위는 사람의 유한한 힘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반석입니다.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원수의 공격을 미리 식별할 수 있고 그 어떤 대적도 함락시킬 수 없는 강력한 성벽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더 높은 바위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은 지극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마녀보다 강하시다는 복음적 진리를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영적인 항복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피하는 가장 견고한 망대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약속된 기업을 반드시 선물하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혼돈이 밀려와서 마음이 짓눌리고 영혼이 하염없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힘들게 애쓰는 무익한 수고를 멈추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보다 높고 견고하신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그분의 높으신 초막 안에서 온전히 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제가 죽고 싶단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주님이 저 딱 만나주시고 그냥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는 죽겠다는 말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요.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죽겠다 하는 입술의 말이 살겠다,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영혼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 주인공 이남옥 권사님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1: 예담교회요. 이자 상자 철자 이상철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아주 진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아직은 성도들이 그리 많지를 않으니까 완전 가족적이죠. 서로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하는 사랑이 그냥 엄청 많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2: 이남옥 권사님은 신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심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1: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그야말로 그 6.25 사변 때 순교를 각오한 그런 믿음을 가지셨더라고요. 네, 그런 신앙가에서 제가 자랐고요. 어머님은 앞을 못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제가 그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어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의 그 어떤 상처, 이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원망이 많았고 감사를 몰랐죠.
2: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여 2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전도사님을 보내 이 권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1: 결혼을 하고 25년이 되던 해에 제가 너무 사는 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그냥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어 했을 때 어떤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시고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의 기도 듣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냐고 막 꾸중을 하시대요. 그래서 그냥 몇 시간을 꾸중을 듣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으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을 철화를 해라.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시간까지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아멘 했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큰 소리로 아멘을 해야 되지 그게 뭐냐고.
2: 내 입술로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 하는 수 없이 그냥 아멘하고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집에 가서 양해부터 얻은 거예요. 저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해에 5월 달부터 남편을 교회에 끌어내시고 그것도 불신자를 통해서 이끌어내 주시고 교회 등록하게 하시고

0: 하시고 출석하게 하셨어요. 그 이듬해 1월 달에 잊어먹지도 않았네. 1월 20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눈이 많이 오고 많이 춥잖아요. 에, 근데 그 새벽에 그냥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어떡할 겁니까? 신용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냥 계속 울기만 하고 그냥 그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지금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1: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이남옥 권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0: 제가 죽고 싶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주님이 저 딱 만나주시고 그냥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는 죽겠다는 말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이더라고요. 플랑포기를 봐도 어머니 이거 하는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작품이다. 얼마나 이쁜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올까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 다 안아주고 싶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1: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뭇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극동방송을 더욱 애청하게 됩니다.
0: 제가 안산에서 살면서 이제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유일하게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이 극동방송이더라고요. 이제 극동방송은 아주 잘 들려요. 포항에서 경주 쓸 때는 포항에서 듣기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는 창원 극동방송을 잘 듣고요. 안산에서는 서울 극동방송을 잘 들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전파 선교사로 제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내가 방송을 통해서 내가 직접은 못하지만 그래도 선교사업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는 것이 방송선교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역하는 것이 방송선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전파선교사로 새로 가입하시거나 그동안 잠깐 쉬셨던 전파선교사의 자리에 다시 나아오시지 않겠습니까?

0: 청자야, 너는 나를 지금 경계하고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거든. 그거보다 더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너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옛날에 네가 교회 잘 나갔지 않니? 그 신앙 다시 회복받기를 원한다. 너를 위해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이 말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1: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 품으로 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의 편지에 이어 전파 선교사로서의 자부심을 이야기합니다.
0: 제가 너무 그냥 미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인데요. 그래도 내가 직접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이 아프지만, 요 작은 것이지만 단 1분이라도 내가 올려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발로 뛰지 못하더라도 정말 방송을 통해서 이게 전 세계 공중을 타고 다니면서 생명이 전해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저는 되게 커요.
1: 목소리, 오늘은 극동방송과 함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이남옥 권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목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라는 지난 소식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 부대까지 러시아에 배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라서 아직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북한이 미사일만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위한 병력까지 함께 보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무기와 군사인력도 점점 더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쟁터로 향하는 걸음 뒤에는 북한 주민들의 눈물과 생명이 있겠죠.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 쓰여야 할 자원이 무기로 만들어지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낯선 땅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해피데이 북한 땅을 위해 또 전쟁터로 내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보혈의 은혜가 녹아있는 그 생명의 길이, 평안과 사랑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기도의 한 줄 또 소망의 한 줄로 오늘도 문을 열어볼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와 주세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오늘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 그리고 소망의 한 줄, 또 여러분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1675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북한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가족분들 모두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걸 잊지 말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어플리케이션 통해 남겨주셨어요.

남겨주신 청취자분의 기도처럼 그리고 처음 읽었던 이 문자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전쟁이 끝나지 않기 소망한다는 이 소망과도 같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한반도의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수한 생명의 희생이 없기를 정말 보혈의 은혜가 이 곳곳의 모든 곳에 덮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울림만이 가득하길 바라면서요. 날씨가 너무 더운 부천에서도 이렇게 출석 인사 주셨어요. 휴가를 맞아서 집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를 타고 오늘도 강력히 전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한 줄을 남겨주셨는데 아멘! 복음의 소식이 극동방송을 통해 24시간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소식이 그곳에 강력히 전해지고 강력히 역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와, 9342님은 경기도 부천에서 주셨어요. 어제 지인을 만났는데 북한이 고향인 분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고 전해주었어요.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결혼식도 너무나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 같고 이렇게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축복의 소식을 한 번 더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9342님께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리면서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 그리고 신청 찬송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이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이어집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보는

배우기. 북한에 대해서 상식 퀴즈를 하나하나 나누면서 통일에 대한 이 퀴즈를 나누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만나보는 오늘의 첫 번째 퀴즈는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파병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파병을 나가는 군인에게조차 어디를 가는지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경우까지 있어서요. 북한 내부에서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규모를 발표하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는 위성사진이나 정보, 또 소식통이나 포로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파병 규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누적 병력 규모는 이렇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파병이 됐을까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누적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몇 명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보냈는지, 몇 명의 우리 북한 주민들을 그 전쟁터로 보냈는지, 1번 약 2천 명, 2번 약 2만 명, 3번 약 20만 명.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몇 명의 북한의 청년들, 북한의 군인을 러시아 그 전쟁 가운데 파병을 했는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천 명일까요? 2만 명일까요? 20만 명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퀴즈를 풀면서 이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니까 여기 정답이 다 보이네요 하셨는데 어플리케이션 함께 나누면서 많이 나오는 답변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3번인가요? 지금 현재 부산 해운대 중동에서 듣고 있습니다. 1675님 반갑습니다. 20만 명일까요? 아니면 2212님이 보내주신 2만 명일까요? 3만 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하시면서 0832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에서 위성사진이나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 정도를 보냈다, 이 정도를 파병했다라고 하는 이 규모는 2천 명, 2만 명, 20만 명 가운데 정답 보내주세요. 찬양 올려드리면서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어노인팅의 날마다 찬양 함께 했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려봤어요. 오늘의 첫 번째 퀴즈, 첫 번째 통일 배우기 상식 퀴즈는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될지, 2천 명일지 2만 명일지 20만 명일지. 날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하시면서 2만 명을 도전해 주신 6138님도 계시고요. 20만 명일 것 같아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0229님도 도전해 주셨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지만 우리 한반도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때 전쟁이 끝나길 소망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많은 인원인데 2,000명도 많은 인원인데 정답이 그나마 1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156님, 그쵸. 2,000명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2,000명이길 그나마 2,000명이길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8674님도 보내주셨어요. 2만 명 그 이상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369님, 이게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지만 오늘의 첫 번째 이 퀴즈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또 그리고 증언을 종합해서 이 정도 수치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2,000명쯤일지 2만 명쯤일지 3만 명 그 이상의 20만 명쯤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리면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우리들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8890님,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 함께 했습니다. 1번이 그나마 정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사의 규모 2천 명, 2만 명, 20만 명을 보기로 내드렸는데 정답은 약 2만 명. 2번이 정답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시면서 새싹회원이신 7730님이 보내주셨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북한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호화롭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나,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2번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자 한자에 이 그 짧은 시간에 묵상한 그 마음을 잘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아픈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이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가 되고 북녘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기도의 그 소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113님은 2만 명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사실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병을 멈추는 게 참 중요하겠죠.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어 기도합시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통일 배우기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병을 멈춰주시길, 전쟁을 멈춰주시길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마음과 기도를 도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식 하나하나를 주변에서 사실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여기서 나눈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마음을 더 모으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그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선정을 해야겠죠. 6138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7730님도 함께 드리고요. 우리도 얼른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2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갔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던 2401님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한 만여 명 정도 파병 병력을 추정을 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약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상식 퀴즈 함께 해볼까요?

2만 명 정도가 러시아 전쟁터에 파병이 됐는데 그럼 몇 명 정도가 북한 땅에 다시 돌아왔을까요? 이 수치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전사자가 있는지 이 부상자가 있는지의 수치도 알려진 게 없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터에 가는 우리 북한의 청년들에게 러시아 전쟁터에 간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실전 연습을 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병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정보가 거의 없는 와중에도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몇몇의 숨진 군인들의 가족들을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김정은 이 지도자가 전사한 군인들의 유가족을 직접 만나고 평양에 있는 대로 초청을 해서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 전사한 군인 가족 일부에게 제공한 특별한 혜택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죠. 물론 전사자의 가족들 모두에게 알린 건 아닐 거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중에도 북한이 전사한 군인 가족 일부에게 제공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자랑하는 이건 무엇일까요? 보기 1번 평양의 신축 아파트 입주권, 2번 개인 승용차 지급. 아파트에 입주를 시키는 것일지 개인 승용차를 주는 것일지, 그리고 3번 외화 1만 달러 지급. 평양의 신축 아파트, 개인 승용차, 외화 만 달러. 참 이 보기조차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오늘의 두 번째 퀴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9016님의 신청 찬송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할 텐데요. 샵 1069번으로 찬양 함께하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봄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까지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선정을 통해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죠. 두 번째 문제가 러시아로 파병된 전장에 파병된 우리 북한 군인 가운데 전사한 군인 가족 일부에게 제공한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북한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1번 평양 신축 아파트 입주일지, 2번 개인 승용차를 지급할지, 3번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외화 만 달러를 지급할지. 오물정 1069번으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릴게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속히 복음 통일, 평화 가운데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랍니다.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시면서 492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기다릴게요.

정답 1번 신축 아파트 한 채이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0360님 정답을 적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목숨이 값으로 매겨진다는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오늘도 북한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생각해보니 민족의 비극이네요. 이렇게 파병의 연속인 우리 민족이라니. 1951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파트 입주권 이거 받고 위로가 될까요? 3495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지금 남겨주신 것처럼 1번 평양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던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관영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지도자가 유가족과 함께 평양 한 신축 아파트를 방문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신축 아파트 입주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몇 가구가 입주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전사자가 한 기관에서는 600명 또 한 기관에서는 수천 명까지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 저희가 이 마음을 상황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군대에 보낸 자녀들이 파병을 간지도 모르는 부모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군 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외화벌이라는 이름으로 또 파병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인기가 많던 해외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는 이 외화벌이도 꺼려하고 있다고 하죠.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전쟁에 희생되는 이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셨던 6330님의 마음처럼, 그리고 평양 입주 정답 보내주시면서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 무엇으로 위로가 될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라는 이 소망, 5076님의 소망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정을 방송 끝나고 한꺼번에 하고 문자 드릴게요. 오물정 1069번으로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주소 입력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나 기도 제목을 자주 나누곤 하는데 한민족으로 부르신 북한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관심이 없을 때도 많고요. 이렇게 상식 퀴즈 정보들 소식들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붙들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중보자로 바로 서게 소망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OAP데이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 감리교회에서 목회한 프랜시스 보톰입니다. 보톰은 설교와 목회를 통해 구원과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많은 찬송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께도 익숙한 이 기쁜 소식을 역시 그가 가사를 쓴 찬송입니다. 이 가사에 사용된 곡조는 미국의 작곡가 조셉 웹스터가 만든 Sweet By and By입니다. 직역하면 복된 훗날 또는 장차 올 복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에는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선율은 우리나라에서 두 개의 찬송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1905년 날빛보다 더 밝은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찬성시에 처음 실렸고 3년 뒤인 1908년에는 같은 선율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가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곡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노래했고 다른 한 곡은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뒤 1919년 그 선율은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 속에서 다시 울려퍼집니다. 3.1운동 직후 서울에 머물던 한 외국인 여선교사는 고국의 어머니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녀는 일본 헌병의 폭력으로 희생된 한 소년의 장례식에 함께 했는데 장례식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 통곡 대신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여선교사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이 Sweet By and By를 부르기 시작하자 우리 외국인들은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장례식은 국적과 언어를 넘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눈앞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통곡보다 먼저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붙든 것은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을 현실을 잊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갈 힘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과 불의를 역사의 마지막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정의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같은 선율의 두 찬송은 하나의 복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는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은 그 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질 영원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시대도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삶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0: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좌우명을 갖고 계세요? 어느 책에서 영국의 극작가 존 플레처의 9개의 좌우명을 봤는데요. 내용이 참 좋아서 우리 나기나소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영혼에 눈이 끼어 있는가? 둘째, 나는 기도를 할 때마다 더 한층 하나님께 가까워지는가? 셋째, 나의 신앙은 방심 때문에 약해졌는가? 넷째, 나는 일체의 불친절한 말과 사상을 이겨냈는가? 다섯째,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가? 여섯째,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절약하는가? 일곱째, 나는 말이 많으면 죄가 없을 수 없음을 기억했는가? 여덟째, 나는 몇 번이나 나를 이겼는가? 마지막 아홉째는 나의 생활과 말은 복음이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저는 아홉 번째를 마음에 담아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생활은 말과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 일상이 항상 복음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광을 향하고 있다면 성도의 삶으로 가장 복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이어가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송가나 찬양 있으시면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인 나기나소 적으시고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진 잘못된 습관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자신을 위로하는 용도로만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직면하지 않고 그저 위로만 받으려는 태도는 자신을 마비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로 인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상황이 안 좋아도 우울과 침체에 쉽게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사실 시편 31편의 배경은 절망적이고 우울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 앞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핵심은 시편 54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시간을 달리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내적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앞서 살핀 시편 54편과 시편 31편을 연결해 봄으로써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규칙들을 북한 주민분들이, 해외 나와 있는 북한 주민분들이 어겼을 때 크고 작은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집단 사회인 만큼 또 북한에서도 이 연좌제가 있는 만큼 과연 혼자만 처벌을 받을지도 싶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방조하거나
0: 네.
1: 혹은 그냥 모른 척하거나 이거를 막 개선해라 막 이렇게 옆에서 소리 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다 처벌받는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해상, 건설업, 수산업 이게 각 지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뭐 개인의 실수나 규율 위반이 뭐 그냥 본인에게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지 관리자, 당비서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0: 네.
1: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본국의 가족까지 아예 뭐 동떨어져 있어. 이거를 어떻게 제지할 수도 없는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통치 방식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을 아예 뭐 나쁜 짓이라든지 아무런 행동까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통치 방식의 연장이고요. 해외 파견 조직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그룹 전체의 조직력, 지도력, 실패로 규정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자 그리고 단위 전체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0: 그래도 이게 어떤 단계적인 처벌 방식이 그 수위에 맞는 처벌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처벌을 받나요?
1: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내려지는 조치 그리고 가장 많이 내려지는 조치가 뭐냐면 강제 귀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라. 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식의 네. 처벌을 하는 거죠.
0: 근데 보통 그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면
1: 네.
0: 교환 방식으로 한 명이 또 오기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가 한 명이 사라졌잖아요.
0: 네.
1: 그 도구를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단준 음주나 근무지 이탈 같은 경우에도 조국으로 소환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강제 귀국은 그냥 돌아가면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치적 처벌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역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토대도 중요하고.
0: 네.
1: 이게 나쁘면 자기 자신 승진을 못해요. 자기 자신 권한을 가진 그런 간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0: 네.
1: 넌 요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강제 귀국되면 해당 단위 관리자가 또 해임되거나
0: 네.
1: 또 심한 경우 본국에서 강도 높은 또 총알을 맞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잘못하면 관리자도 함께 책임진다. 이 구조가 사실상 연좌제처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당연히 노동자를 얼마나 더 감시하고 처벌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0: 네.
1: 이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0: 그래서 또 중국에 있는 외화벌이 북한 주민들을 취재하시면서 보고서를 발표하셨잖아요.
1: 네.
0: 이 보고서에도 연좌제, 그러니까 가족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까지 처벌을 받았습니다.

0: 받았던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있을까요?
1: 이게 없는 게 좋을 텐데 네. 좀 안타깝게도 있어서 저희도 좀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산 공장에서 파견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주나 실수로 인해서 전체 팀이 함께 징계되는 관행이 좀 일상적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전체 팀 전체가 즉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송환이 되거나 철수되거나 귀국 후에는 집단 총화와 정치적 문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보고서 속 관리자 귀국자, 귀국 노동자 증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단위 전체가 연좌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내부 통제 방식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이게 그냥 봐주는 식이 없고 네. 진짜 철저하게 집행된다라고 하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네. 그렇게 한번 처벌을 받다 보면 동료들로부터의 그 시선들.
1: 그렇죠. 따가운 시선들 당연히 있죠.
0: 네. 은밀하게 이루어진 어떤 따돌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 거지를 또 조심하게 만드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게 군중신고법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겠다. 해외 파견 현장에서도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좌제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북한이 고집을 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건 네. 자기 자신만 희생이 되면 그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이제 역사를 보면 어떤 하나의 극적인 그런 사건 사고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불의에 막 맞서고 그 불의가 정말 이게 실현되기까지 내가 어떻게든 내 목숨 하나는 바쳐갖고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전체, 그 가족이 뭐 아빠, 엄마 뿐만 아니라 내 사촌, 내 팔촌, 막 이렇게까지 크게 벗어나, 내 전체 집안, 아예 몰살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그런 거를 이제 은밀하게 좀 주입시키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그럼 실제로 정말 해외에서 그렇게 무슨 잘못을 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돌아갔을 때 가족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죠.
1: 뭐 가족 처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좀 제한적이었지만
0: 네.
1: 뭐 조주나 이탈 이거를 북한 당국이 가장 싫어하긴 하는데
0: 네.
1: 이게 발생을 하면 본국의 가족에게 즉각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증언이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해외 파견 자체가 뭐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주자는 충성심 결여 아까 얘기했던 반동분자
0: 네.
1: 이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가족까지 감시 대상이 되거나 혹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자와 관리자는 도주하면 본국 가족에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는 이 문구를 교육을 받고 북한 파견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문서에 명시된 법률은 없어요.
0: 네.
1: 법률이 있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를 걸기 때문에
0: 네.
1: 법률은 없지만 관행에 기반한 사실상의 연좌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노동자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0: 이렇게 집단으로 받는 처벌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도 분명히 살벌하겠죠.
1: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당연히 놓이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좀 뭔가 공유를 하거나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0: 네.
1: 이 나쁜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0: 한 명의 실수로 모두가 처벌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수평적 감시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누가 나의 그런 잘못을 상부에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박탈된 상황에서 강제노동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체로 이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는 경우가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경우가 어떤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 잘못을 해야 하는 건가요?
0: 이제 북한 당국의 그 계획에 어떤 네. 반발을 한다거나 너무 많은 뭐 외화가지를 내린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 선전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뭐 말을 엄비슷한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이제 뭐 어떤 봉기 아닌 봉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가장 문제 삼고 이런 문제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적으로 교양하고 강조하고 실제 집행을 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는 네. 그런 전략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분명히 북한 주민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너무나 익숙한 구조일 테죠. 네. 연좌제가 수십 년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게 분명한 거는 국제사회가 봤을 때 그 어느 국가에서도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거죠.
0: 그렇죠. 협박 혹은 보복, 뭐 제재를 하겠다는 위협. 이게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강제노동의 대표적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북한의 노동자의 경우는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리자, 단위 전체가 처하는 구조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심각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노동자는 도주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시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엄청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도 한 명의 문제로 모두가 문책된다는 노동자 증언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게 국제 기준에서는 명백히 강제 노동의 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시점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이렇게 뭐 동료의 실수로 함께 나아가서 가족까지 처벌을 받는 구조. 북한 사회 전반부터 노동 현장까지 만연해 있는 북한의 지배 방식인데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적 감시만이 남는 이 구조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무엇보다 복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뜨겁지만 또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지금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했던 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또 예배자로 복귀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깨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소,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철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만 더 뜨겁고 또 시원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또 시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또 만나는 그런 라디오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되는데요. 샵 1069 오물정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0: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요, 요즘 곡도 좋고 예전 곡도 좋고, 이 뜨거운 여름에 여름 수련회 때 또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그 곡도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곡을 내가 참 눈물로 불렀다, 그런 찬양곡도 신청 좋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뜨거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1: 너무 더워가지고요.
0: 예.
1: 예. 예. 시원한 데만 찾아서.
0: 시원한 데만 찾아서.
1: 네.
0: 오늘 근데 가장 또 시원한 곳을 오셨네요.
1: 예, 맞습니다. 예. 시원합니다.
0: 스튜디오 시원하고, 네. 또 찬양 부르면서 또 마음 시원해질 수도 있고요.
1: 네.
0: 네. 자, 우리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마음껏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건반에 또 유찬양 자매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1: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입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사실 좀 울컥하고요.
0: 네.
1: 오늘 부르다가 또 울컥하지 않을까.
0: 예. 네. 그러게요. 네. 저도 잘했을 그런 생각했었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막 1대1로 막 기다리고 있고 품어주는 것 같고,
1: 네.
0: 막 위로해 주실 것 같고, 인수야도 와, 내가 또 위로해 줄게. 딱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 같은 느낌이 확 듣는 그런 제목이에요.
1: 네.
0: 이 시간에 우리 뜨겁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요,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뜨겁고 힘든 여름철이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영육 간에 건강함 주셔서 하나님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 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지금 멀리 떠나 있는 분들 계신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첫 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또 건반의 유찬양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앱의 간판 이름도 은혜롭네요. 은혜 받습니다. 1816번님 비롯해가지고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운전 중입니다. 차에서 예배 드려요 라고 0824번님 이렇게 처음으로 오늘 새싹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부산입니다. 라디오 찬양 예배 통해서 은혜롭고 벅찬 감동돼서 새끼라에서 귀한 시간 되렵니다. 우리 권사님 반주로 섬기는 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찬양이 흠뻑 적시면 힘들 때나 아플 때나 많은 위로가 돼서 새끼라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들려주시면 은혜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라고 신청곡이 있나요? 신청곡이 안 보이는데 신청곡이 안 보이네요. 아무튼 우리 부산에서 라디오에 함께 하시는 우리 0720번님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새끼라 많은 영혼 살리시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9016번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곡 우리 권사님 가져오셨잖아요. 어떤 네. 곡인가요?
1: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0: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 이 곡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옛날 곡인데도 지금 불러도 너무 가사도 좋고요 멜로디도 좋고요. 또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을 찾을 때가 많아가지고 네. 찔릴 때가 또 많아요. 왜 이 곡 고르셨어요 권사님은?
1: 저도 찔릴 때가 많아서
0: 헛되고 헛된 예, 것들
1: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또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 구해보고 또 다시 넘어져도 다시 또 구해보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0: 이 가사의 고백에 보면요,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덥다 하면서 찬물 엄청 찾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의 목마름인데 그거를 못 느끼는 분도 있고요. 네. 정말 예수님이 주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사연들 샵 1069 우물정 1069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로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고요. 신청곡도 주시면 함께 우리 권사님과 함께 저희는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은 계시는 곳에서 소리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0541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첫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1799번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오셨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찬양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1: 아멘.
0: 와, 사방의 길이 막혔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터치되게 하소서. 9016번님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아까 우리 신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한 분이 계셨었는데 아까 어디 있었죠? 권사님? 나의 등 뒤에서 계셨는데 자, 제가 찾는 동안 자, 5094번님
1: 네, 대구에서 가족들과 함께 제주로 휴가 와서 휴가 잘 보내고 극동방송과 함께해서 은혜의 찬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대구에서 제주로 휴가를 가서 또 휴가를 또 보내시면서 또 극동방송과 또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은혜 받았던 찬양 감사해 우물가의 여인처럼 8413번님 그때 받았던 은혜 감격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라고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 우리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셔도 좋고요. 자,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시죠.
1: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덥다고 우리가 다 미룰 수 없어요. 예배도 예, 안 됩니다.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혹시 지금 떠나 있는 분들 이 찬양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시 24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또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은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그리고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새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눈물이 난대요. 예.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시네요.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지금 수리하여 오신 비사님도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예수님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라고. 뭘 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에어컨이나 그런 기사님이신 것 같아요. 7435번님으로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5001번님도 지난 주일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면서 은혜가 넘쳤다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벅찬 기쁨을 상상해 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신청곡 가운데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라는 곡이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곡은 내 평생 살아온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요.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또 같이 찬양하고 싶다고. 참 이 깊이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라. 예,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소리 내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아멘. 자,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찬송가까지 같이 네. 이렇게 삽입돼 있는 곡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했어요. 0715번님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권사님.
1: 세 번째 굴수이식 받으러 입원해 있는 친구 양양이를 응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라 믿고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도 6년간의 긴 항암 치료가 지치지 않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0: 아멘. 아유, 그렇구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2671번님 오늘 사연 처음 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차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신대요. 휴가여서 라주 한수지에서 쉬고 있습니다. 또 휴가 중에 또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네요. 2671번님 남편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많이 아플 때 일어나 걸어라 울면서 많이 부르고 치료받았대요. 우리 6151번님도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536번님
1: 오전 진료 때 아직 아들의 폐의 종양이 좀 더 커졌다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 모두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위로의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아이고 그러셨구나. 지금 그 소식 듣고 많이 실망이 되셨겠어요. 우리 2536번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사람에게 아닌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곡을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오늘 이제 신청해봤는데요.
1: 네. 네.
0: 예전에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련회 때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애들에게 이제 기도를 시키고 그 밤에 예. 옛날 수련회 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네.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가지고 그렇게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 인도하시면서 그 밤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봤거든요. 네네. 제가 막 옆에서 막 방언 터지고 네네.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들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를 제가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 가서 이 찬양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제가 하면서 기도를 막 애들을 시키는데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막 기도도 하고
1: 은혜가 됐겠네요.
0: 근데 내 앞에서 그 몇십 년 전 내 친구들이 경험했던 거를 애들이 앞에서 딱 경험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애들이 막 울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네. 막 떼굴떼굴 구르더라고 제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그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막 우리가 이거 찬양을 막 반복해서 부르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여름이 생각이 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랑 이 찬양을 참 불렀던 그 여름이 생각이 나요. 아마 지금 어디선가 그 친구들 잘 살고 있겠죠. 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죠.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련회 얘기 잠깐 했는데요.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어느 여름이 생각나신다고, 우리 아이들도 며칠 전 수련회 다녀왔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났을 거라 믿어봅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사실 지금 제 둘째 딸이 오늘 수련회 떠났거든요.
2: 아, 수련회 기간이에요. 네,
0: 수련회 기간입니다. 네. 저도 이제 참 기대가 되고, 아, 참 딸이 뜨겁게,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네.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항상 하고 있거든요. 어떨지 궁금해요. 네. 좀 전에 떠났는데 어떻게 그런 늦게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은 네. 어렸을 때 그런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 경험이 없으시죠?
2: 지금 이제 저희 아들 낳기 전에는 중고등부 찬양 이렇게 인도하면서 또 그런 모습을 봤고,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참여를 안 하니까 예, 너무 예. 궁금해가지고 막 몰래 가서 보고 막 그랬는데
0: 그러니까.
2: 제 기대와는, 아, 제 생각과는 다르게 또 너무 또 잘 적응하고 또 은혜 받는 모습들을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디나 또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참 이번에 참 여름 사역들 지금 끝난 교회도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교회도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꼭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2: 네.
0: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경기도 안양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만났고 지금은 환갑의 나이에 전남 장흥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싶다고 3476번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을 신청하셨어요. 그러게요. 이 여름에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정말 평소에 기도하던 분들, 아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 그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이 무더운 날 찬양으로 시원케 해주시는 주님 새끼라 감사합니다. 4527번님 이렇게 찬양 부르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나무 아래서 물을 뿌려주면서 찬양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게 그림인 줄 알았는데
1: 진짜 찍으신,
0: 진짜 찍으신 사진이네요.
1: 와. 과수원을
0: 그러니까 과수원에서 네. 푸르른 우리 이파리가 정말 많은 이 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으셨네요. 물 많이 드시면서 그래도 건강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좀 더운데
0: 그러니까
1: 지금.
0: 4527번님 8708번님 아들 사연을 주셨는데요. 예.
1: 저희 중학생 두 아들도 내일부터 수련회 갑니다. 그런데 둘째가 축구하는 학생 선수인데 훈련을 빠지고 가는 것에 감독님의 질타와 팀의 분위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럼에도 수련회를 선택한 아들에게 꼭 아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길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0: 우리 또 아들 있는 또 권사님이어가지고 그런지 또 사연이 있다가 지금 울컥울컥하시고 지금 우시느라고.
1: 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와. 훈련을 빠지고 수련회를 가다니.
0: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막 수련회 때문에 학교 막 빠진다 그러고 보충수업 빠진다 그러고 선생님하고 막 대치하고 막 수련회 가려고 어떻게든 막 그런 친구들 많았는데 막 부모님 몰래 막 가기도 하고. 지금은 가라고 가라고 해도 막 안 가는 경우도 많고.
1: 맞습니다.
0: 예. 아, 정말 왜냐하면 수련회 때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네, 네. 예. 이런 좋은 기회 때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이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인 우리 목사님 생각하니 눈물 나요. 0800번님 예, 이렇게 또 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고 계십니다. 35년 전 언니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방문하러 갔었는데 한인연합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나신다면서 0529번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978번님 찬양으로 답답한 마음도 뻥 뚫리고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청곡 가운데서 십자가 그 사랑 이 곡으로 오늘 라디오 예배 마치고자 합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건반의 우리 유찬양 자매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죠.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행의 여유나 잠시의 고요함일까요? 영혼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평강, 그 참된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단절된 길을 다시 잇는 복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정죄가 아닌 은혜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새로운 평강의 관계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관계의 회복이고 통치의 평화이며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요 인생의 완전한 복이시며 완전한 평안과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집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북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합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는 나였지. 그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날마다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나 네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네 자녀가 곧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사람들은 너에게서 떠날 것이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네 모든 자녀가 너에게로 모여들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네 자녀는 보석과 같을 것이다. 신부가 자기 보석을 자랑하듯 네가 네 자녀를 자랑할 것이다. 너는 파괴되었고 망하였다. 네 땅이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다. 너를 멸망시킨 백성은 멀리 떠날 것이다. 네가 잃었다고 생각한 네 자녀들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곳은 너무 비좁으니 우리가 살 수 있게 더 넓은 곳을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그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나에게 이 모든 자녀를 낳아주었는가? 많은 자녀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나 홀로 남겨졌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다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이 아이들을 길렀는가? 라고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민족들에게 손짓을 하겠고 깃발을 들어 뭇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돌아오며 네 딸들을 업고 돌아올 것이다. 왕들이 네 자녀를 보살펴 줄 것이며 왕비들이 네 자녀를 돌볼 것이다. 그들이 네 앞에서 엎드릴 것이며 네 발에 먼지에 입맞출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 때 용사의 손에 빼앗긴 물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 폭군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용사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오겠다. 폭군이 빼앗은 물건을 다시 가져오겠다. 내가 네 적과 맞서 싸워 네 자녀를 구해내겠다. 너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먹게 만들고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그들 자신의 피를 먹고 취하게 할 것이다. 그때 나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이자 구속자며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냈다고 말하는데 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누구에게 빚을 갚으려고 너희들을 판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팔렸으며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 허물로 인해서이다. 내가 왔을 때에 아무도 없었고 내가 불렀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구하기에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구할 힘이 없느냐? 보아라, 내가 꼬집기만 해도 바다가 마르며 강이 사막이 된다. 물고기들은 물이 없어서 죽고 썩어서 악취를 낼 것이다. 나는 하늘을 어둡게 만들 수 있으며 거친 배처럼 만들 수도 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주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 나는 여호와께 반역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을 뱉을 때에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의롭다 하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있다면 함께 법정으로 가자. 나를 고발할 사람이 있으면 내게 가까이 와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헌옷처럼 닳아 없어지고 조맥에 먹히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누가 여호와의 종에게 복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사람, 빛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나 지켜보아라. 너희가 자신의 빛으로 살고 자신의 불로 몸을 데우나 내게서 받을 것은 이러하니 너희가 큰 고통 속에 눕게 될 것이다. 의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 나 여호와를 따르려는 사람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바위를 파낸 채석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오직 그 한 사람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복을 베풀어 수많은 자녀를 주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다. 그 폐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그 황무지를 나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든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며 감사와 노래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서 가르침이 나오며 내 정의가 온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내가 곧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겠고 곧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겠다. 섬에 사는 민족들이 다 나를 기다리며 내 능력으로 그들을 구하기를 바라고 있다.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아래로 땅을 둘러보아라.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헌옷처럼 닳아 없어질 것이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파리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정의를 아는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들의 멸시와 그들의 헐뜯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좀이 옷을 망치듯이 그들을 망칠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는 영원하며 내 구원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깨어나십시오, 여호와여. 능력으로 옷 입으십시오.
오래전에 나일강의 용과 같은 이집트를 토막내셨던 것처럼 깨어나십시오. 주께서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신 백성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시온으로 올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이 영원할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슬픔과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풀처럼 쓰러져갈 인간들을 왜 무서워하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었다는 것을 잊었느냐? 나 여호와가 하늘을 펼쳤고 땅을 지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를 괴롭히는 성난 백성을 늘 두려워하느냐? 남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갇혀있는 포로들이 곧 풀려날 것이다. 그들은 감옥에서 죽지 않을 것이고 음식이 부족하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다를 휘저어 거친 파도를 일으켰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내 손으로 너희를 감싸 보호해 주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고 시온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였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 감리교회에서 목회한 프랜시스 보톰입니다. 보톰은 설교와 목회를 통해 구원과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많은 찬송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께도 익숙한 이 기쁜 소식을 역시 그가 가사를 쓴 찬송입니다. 이 가사에 사용된 곡조는 미국의 작곡가 조셉 웹스터가 만든 Sweet By and By입니다. 직역하면 복된 훗날 또는 장차 올 복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에는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선율은 우리나라에서 두 개의 찬송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1905년 날빛보다 더 밝은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찬성시에 처음 실렸고 3년 뒤인 1908년에는 같은 선율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가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곡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노래했고 다른 한 곡은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뒤 1919년 그 선율은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 속에서 다시 울려 퍼집니다. 3.1운동 직후 서울에 머물던 한 외국인 여선교사는 고국의 어머니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녀는 일본 헌병의 폭력으로 희생된 한 소년의 장례식에 함께 했는데 장례식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 통곡 대신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여선교사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이 Sweet By and By를 부르기 시작하자 우리 외국인들은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장례식은 국적과 언어를 넘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눈앞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통곡보다 먼저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붙든 것은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을 현실을 잊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갈 힘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과 불의를 역사의 마지막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정의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같은 선율의 두 찬송은 하나의 복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는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은 그 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질 영원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시대도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삶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바울의 복음 열정과 믿음의 권면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바울의 복음의 열정과 믿음의 권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것도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하고 주님 나라에 갔는데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할지 못할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같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을 우리보다 더 넘치게 주셔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는 내가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감옥에서도 일시키고 그럽니다만 오늘날에는 그래도 생각할 시간이 많고 이 고대 세계에서 뭐 그런 것은 주변에 옛날이나 뭐 다름이 없겠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하겠지만 훨씬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겠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다가 상은 고사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아 사도 바울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물론 부정적인 결론은 절대 내리지 않았을지라도 사람이 생각할 수는 있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세우셨는가?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서 죽었다고 그와 같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이 그러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전에는 그 비싼 돈 들여서 아버지가 길리기아 턱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도록 돈을 대주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랍비 지도자의 수업을 받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온 인생이 내가 이 감옥에서 모든 것을 끝마치게 된다면 과연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본 것인지 내가 헛것을 본 것인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성경을 또 읽고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 삶의 방향이란.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라.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마음의 열정이 생기는. 자기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열심이 생기는. 그래서 열심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무리 설교자가 얘기하고 목사가 성도님한테 권

면 나오고 그래도 그게 마이동풍에 그냥 그 소리가 그냥 귓등을 스쳐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180도로 달라진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누가 시켜서 성경 읽습니까? 성경이 꿀송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때 고민하면서 이미 결론을 내렸겠죠.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여 산다는 결심이 딱 서자 이 클라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미인이 있고 믿음도 훌륭해요. 클라라 행전이라는 그런 외경이 있어요. 그 클라라가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몸 바쳤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일을 각자 열정을 다해서 다 하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길로 갑니다. 베드로는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선교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조금도 외로움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은 나의 마음의 열정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뭐 베드로도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그 열정이 뭐 사도 바울보다 작다 뭐 그런 의미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런 그 사명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사명이 있어서 각자 그 길로 갔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에 있어서 후회가 없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성경을 읽는가?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가? 아 물론 담임 목사가 무서우니까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래도 제가 협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쭉 살펴보고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왜 나오고 예배에 나오는가?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어린아이 때에는 학교 가면 가기 싫어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학교 안 가면 혼을 내니까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아, 이 무서운 이 담임 목사는 무섭지 않으니까 무서운 우리 조장님, 구역장님, 우리 모든 그런 자기를 그렇게 인도한 그분은 아 엄격하게 교회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체면과 그분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정 기간이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찬송의 기쁨, 기도응답의 감격을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이제 교회를 나오고 자기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만 해도 상당히 예수님 잘 믿는 단계지만 지금 우리는 그 정도에 멈추선 안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런 분량까지 이르래. 왜? 그런 분량에 이르러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아 이왕 믿을 수바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대충 천국 가서 그거 사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러려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는 깊이 생각을 한다. 깊이 생각. 나는 무엇으로 이와 같이 가장 기쁨을 삼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춤추며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그 마음의 열정.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나라에 갈 것인지 아니면 육신으로 여기에서 22절에 보면 육신으로 사는 것은 그 육신은 원래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육체의 그런 죄악과 탐욕 그런 것들을 이제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육체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세상에 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빨리 그냥 이 세상을 작별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살아갈 때는 별로 기쁨이 없어요. 천막 끼워서 먹고 사니까 음식이 뭐 진수성찬 사 먹을 돈도 없죠. 거기다가 아내도 없으니까 마음도 쓸쓸하죠. 또 여러 가지

가지 수많은 핍박을 받음으로써 유대인의 핍박, 이방인의 핍박,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별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런 바에 차라리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주님 정해준 기간 동안 살아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살아야 된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필요하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가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르게 서서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단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나는 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고 그 일을 끝까지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얼마나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내 마음에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하고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 때 답답함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답답하다. 사도 바울도 이 둘 사이에 꽉 끼어가지고 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서 열심히 일해야 돼. 내가 있어야 자식들이 잘 그 학교도 다니고 공부하고 또 내가 있어야 남편이 행복하고 내가 있어야 아내가 행복하고 아 나는 괴롭고 힘든다고 혼자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힘쓴 것이 중요하고 사도 바울도 이 둘 사이에서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지만 빌립보 교인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나는 살아야 된다는 거. 25절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함.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보면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이기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인과 아울러 신앙의 부모가 받는 기쁨이요 또 그것은 책임.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수행해야 돼.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계속 제가 말씀한 것은 4월에 전도한 사람들 이번에 다 침례받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침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이번에 우리 성경 또 쓰기 암송하는데 쓰기 암송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면 이제 웬만큼 이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성경 암송대회 우수상 받으면 아 이제 내가 할 일은 좀 했다. 그런데 자기도 우수상 못 받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우수상 받으면 좀 부끄럽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힘차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예요. 믿음의 진보.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권면을 하는데 이 믿음의 권면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끈질기게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교회에 대한 책임이 여기 두 개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이 사회의 정부는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왼손에 해당하는 정부의 법률과 그 방침에 어긋남이 없는 건전한 시민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세상적으로도 온전한 시민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덕스러운 교인이 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살았는데 사회에서는 영 그 범법자고 제대로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올바른 크리스찬 아니고 절반밖에 안 된다. 그에 반대로 사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시민인데 교회에서는 찬송도 못하고 대표기도는 절대 안 해. 아 그거 올바르지 못해. 밖에서 연설은 잘하는데 교회에서 기도는 못한다.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이와 같은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크리스찬은 하나님 저도 저로 대표기도도 잘하게 하시고 또 정치가나 찬주 연설을 할 때 잘 그렇게 연설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건전한 시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과 여러 활동에 있어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크리스찬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에 말씀드릴 때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바울이 반대파가 있고 교회에서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은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아예 피해버리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괴롭히면 성가대 안 나와요. 교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를 그 어떤 분이 고참이라든지 그런 분이 자기에게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교구 활동 이제 안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27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건전한 크리스찬, 건전한 시민으로 되는 것이고 두 번째 28절에는 따라서서 강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아유 우리의 자식이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학교에서 울고 나 오늘부터 학교 안 나간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고 기가 막히지만 아 그래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애들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학교 안 나가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 우리가 그걸 도와주고 그래야죠. 교회도 마찬가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찬양대 봉사 안 하고 교구 봉사 안 하고 또 남녀 선교에 봉사하니까 아니 그러려니 하고 다른 교회를 있으려니 하고 생각 거기에도 꼭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냥 귀찮고 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더럽고 그래서 아, 나 봉사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나가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돌아온다. 그분은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물리쳐야죠. 그래야 건전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에 경찰이 있어야죠. 아, 그래야 악한 자를 범죄자로 해야 되는데 요즘에 누가 우스갯소리로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너무 그냥 오냐오냐 키우고 그 강아지가 사람을 자기 엄마 아빠로 따로 그러니까 엄마가 쥐를 보니까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고양이도 무서워 떨면서 도망가는 거야.

아니 엄마가 쥐를 무서워하는데 고양이도 무서워하는 거야. 빨리 엄마 품으로 안기면서 저 쥐 좀 잡아달라고 고양이가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엄마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상이 이름 내겠어요. 경찰이 도둑놈 무섭다고 해가지고 피해 다니면서 아 시민들이여 위험한 경찰을 도와주십시오. 아니 경찰이 사람들 앞에서 시민들을 도와가지고 그 무례하고 그런 사람을 붙잡아야죠. 교회 안에도 당연히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설이 들어오고 온갖 나쁜 세력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데 아 교회 안에도 교회 경찰이 있고 교회 파수꾼이 있어서 그런 세력을 무찌르고 강하고 담대하게 징계하고 쫓아내야 돼. 징계할 사람은 징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짓된 사람은 쫓아내야죠. 강한 크리스천이 있어야죠. 아, 교회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이것을 쥐가 온 집안을 설치고 돌아가도 엄마도 덜덜 떨고 고양이도 엄마 품에 안겨서 떨고 이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적자들을 두 번째는 아 믿음에 강한 사람이죠. 옛날에 마동석? 그 영화를 제가 못 봤는데 어쨌든 아유 뉴스에 그 신문 그 뉴스 기사에 보니까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왜냐면 마동석한테 그 불량배들이 걸리면 어쨌든 즉사하게 얻어맞는다. 아 그러니까 시민들이 야 참 강한 경찰이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폭발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두들겨 패면 또 안 되죠. 그렇지만 아 힘 있고 강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아무도 더러운 데 손을 안 대고 아무도 욕 얻어먹으려고 안 하고 있어. 그렇게 허약하고 상처가 많이 받고 연약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아 이 마귀하고 어찌 싸우겠어요. 마귀는 죽을 때까지 거짓말합니다. 귀신은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고 마귀나 귀신은 회개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크리스찬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과 마귀에 사로잡히거나 그 사주를 받는 사람은 그보다 더 강한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들을 쫓아내요. 굳센 크리스찬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지금 바울이 쓰죠. 왜? 빌립보 교회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런 17절 아까 읽어드렸 나의 매임과 나를 시기질을 토하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허약한 크리스찬 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라.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고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흙을 묻혀야 돼요. 때로는 피를 묻혀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경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경에 보면 29절에 그리스도로 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걸 보세요.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이 고난은 무슨 뭐 이 세상의 역경과 뭐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악한 자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고난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흙을 묻힌다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뭐 피는 너무 강렬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흙을 묻히고 먼지구덩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을 더럽히더라도 닦아내고 그것을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이죠, 고난. 예수님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라는 이것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 처음에 우리가 건전한 시민, 건전한 크리스찬 아 이건 뭐 문제가 없어요. 아 얼마나 좋고 평안합니까? 그러나 세상이 이런 평안한 세상과 평안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이런 나쁜 무리들을 경찰이 쫓아내고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두려워하지는 담대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제재하고 정리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고 그리고 더욱 굳센 사람은 어머니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유학 간 아들이 차출

0: 식빵에 가니까 온 집에 더럽고 뭐 말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난을 감사하면서 눌어붙은 냄비 그런 모든 것을 빡빡 닦아가지고 그야말로 빛나게 해놓고 이불은 빨아서 널고 온 집안을 청소하니까 아 자취방이 살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 겪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역경이나 그런 의미보다는 악의 세력, 더러운 세력, 모든 거짓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굳센 믿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나는 사실 이 세상 사도 바울이 조금 우리가 연민 동정하는 마음을 하면 그 사람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은 행복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나 여기에서 빌립보 교인으로 하여 나는 살기로 작정했고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빌립보 사람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너희가 순적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나는 바란다. 건전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너를 대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한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소매를 걷어올리는 어머니와 같은 고난을 감수하는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소매를 걷어올리고 일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야죠. 그렇게 하면 빌립보 교회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오늘날까지 성장하고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너무 쉬운 것만 찾지 마세요. 아 어머니가 쉬운 것만 찾고 더러운 거 그대로 놔두고 자취방 이렇게 보고 청소 좀 해.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냥 그 내려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 아들 거기에서 병 걸려요. 그죠? 그렇게 엄마가 왔으면 청소를 해야지. 아니 엄마가 또 이게 아버지가 왔으면 청소를 해야지. 그런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있고 강한 크리스찬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2-111번 광주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녹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사람 원수를 넘어 희망으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 가운데 대표적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무런 갈등도 없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에게 권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로 말하면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제발 좀 다투지 마라. 그 권면을 바울이 공개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자가 어떤 여자였나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충성스러운 여자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의 대단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았을까요? 아마도 분명한 것은 교회 일을 하다가 회의를 하다가 봉사와 섬김을 하다가 마음을 다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선교의 문제도 아니고 더 나아가 진리를 위한 싸움도 아니라 자존심을 건 감정 싸움이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원수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에서 사람을 대할 때 원수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가슴에 새겨서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희망이고 소망이고 꿈이고 응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 원수를 넘어 희망이 되려면 다툼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다툼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아무 일이든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이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직장의 세상의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툼과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툼이라는 헬라어 뜻은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툼이라는 뜻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의견이 옳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의 이 다툼이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의미에서 등장하는 것 보십시오. 내가, 내가 그러잖아요. 나예요. 다툼의 시작은 사실은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 의견이 옳아요. 그래서 내 의견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 가운데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다툼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영이라는 뜻은 허영은 헛된 영광, 실속 없는 명예욕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허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툼과 허영의 뜻을 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야. 우리 마음속에 다소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내가, 그렇지요, 내가 이런 다툼의 근원,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높임받아야 되잖아요. 인정받아야 되는 이 다툼과 허영의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남을 인정하는 겸손이 없는 거예요. 다툼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허영이 있는데 그렇지만 남을 인정하는 겸손이 없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유오디아가 되어 있고 순두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겸손이 뭘까요? 겸손에 대한 수많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먼저 겸손은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겸손을 정의한다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배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로 배우는 건데 이게 최고예요. 정말 많은 돈을 잃고 친구를 잃고 건강을 잃고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실수로 배우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물론 우리가 또 그랬다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짐승처럼 그렇게 반복적 죄를

2등은 뭘까요? 물어서 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 배우는 데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기도 해요.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거죠. 다윗과 사울이 달랐던 게 많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달랐던 부분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달랐던 중요한 하나는 물어보는 사람,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물어가라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윗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물어가라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반면에 버림받은 사울에게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로 물어보고 예배로 물어보는 것이 없었다라는 걸 본다면 아, 우리가 서로 물어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서로서로 겸손함은 물어보는 것이다. 물어보는 것이다. 두 번째, 겸손은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겸손이라는 것은 내 손에 있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설립한 고아원 원장이었던 프레드 버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프레드 버거가 한평생 주님을 섬기시다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면서 유언 같은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유언 같은 말은 이런 것이죠. 젊은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주시오. 그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쓰실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말해주시오. 여기서 젊다는 것은 나이가 젊은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삶의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아직 다 기회 많아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 기회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주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못 쓰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못 쓰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커서 하나님이 쓸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너무 커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어서, 하찮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내 마음속에 교만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못 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커서 쓸 수 없다는 게 풀이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힘이 없어서.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이렇게 작은 것이 뭐 도움이 되겠어요? 스스로 가진 것을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 어떻게 천 원씩을 해. 만 원씩은 해야지. 만 원 할 때가 되면 그때 할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어떻게 천 번을 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시작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 이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한번 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전부 다 나와요.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17절. 다섯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아유, 우리가 가진 것은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우리에게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인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드겹쌉나이까. 자, 저는 이것을 뿐박뿐이라고 해요. 뿐박뿐.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뿐인데요?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것뿐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주저주저하고 드리려고 했다가 다시 집안으로 가져가는 이것이 엄청난 교만이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작고 큰 게 있겠어요? 제자들은 이것뿐입니다. 이것밖에 없는데요?

신인데요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져와라!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리고 기도하여 축사하고 5천명이 먹고도 12명이나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된다 안 된다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요. 크다 작다를 내가 정해버려요. 귀하다 보잘것없다를 내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라 된다 안 된다 크다 작다 귀하다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뿐박뿐 이것뿐인데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뿐인데 뭘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엄청난 교만이다. 이런 인간의 교만을 뒤집어주는 사건이 과부가 성전에서 드린 두랩돈 사건입니다. 자, 성전에 헌금 궤가 있어요. 그 궤 앞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나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이 2층 앞에 궤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좀 쳐다볼까 싶어. 요즘은 다 봉투를 넣으니까 검사를 하는 거야. 권사님이 열어봐요. 열어봐. 지금 예수님이 헌금궤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 2, 3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보시잖아요. 2절에도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데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부자가 넣는 것.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가 넣는 것. 누가 봐도 여러분 부자가 많이 넣지. 우리는 이미 누가 크고 작은지 누가 많고 적은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넣는 돈이 훨씬 더 많은 돈이라고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뒤집어줍니다. 오늘 내가 봤는데 오늘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은 과부의 동전 두 개다. 자기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금한 과부의 두랩돈이 가장 많이 헌금한 것이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이 뒤집어 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내 손에 있는 것을 작다라고 버리는 거예요. 겸손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그것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다툼과 허용이 아니라 물어보는 겸손,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겸손을 통해 원수를 넘어 희망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 원수를 넘어 희망이 되려면 나를 보고 남을 봐야 돼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나를 보고 남을 봐야 돼. 자, 빌립보서 2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해결을 방법을 사도 바울이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중요한 하나의 법칙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 법칙은 뭐냐면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 힘들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탈무드를 배우겠다고 랍비,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탈무드를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랍비가 배우러 온 제자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이런 질문을 하죠. 자,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굴뚝에 들어갔습니다. 굴뚝에서 나와서 보니까 한 사람은

얼굴에 시커먼 게 묻어 있고 한 사람은 깨끗해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가서 세수를 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이 제자가 뭐라고 말해요? 물론 당연히 얼굴에 검댕이가 묻은 사람이 갔겠죠? 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틀렸다. 왜 틀려요? 그러니까 굴뚝에서 청소하고 온 사람이 둘이 마주 보니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시커먼 것을 보고 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래서 깨끗한데 시체로 가고 이제 더러워진 사람은 반대편 사람을 보니까 얼굴에 묻은 것이 없으니 나도 깨끗하다. 라도 생각해서 시치 않았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첫 문제를 틀린 거죠. 그러자 이 배우러 오겠다는 사람이 선생님, 문제 하나만 더 내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틀렸지만 이때는 꼭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두 번째 문제를 냈는데 첫 번째 문제와 똑같은 거였어요.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갔는데 한 사람은 시커머스, 한 사람은 깨끄머스. 그래가지고 누가 얼굴에 세수를 했겠느냐? 그러자 이 두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이 첫 번째 문제 틀렸으니까 이제는 누가 갔어요? 그렇죠. 이제는 깨끗한 사람이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랍비가 말합니다. 틀렸다. 아니 왜 첫 번째는 그게 정답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자 그 라피가 이렇게 말한 거요. 여보시오, 어떻게 똑같이 굴뚝 청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러울 수 있냐? 다 더러운 거지. 자,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순서가 중요하다. 여러분, 너를 보고 나를 보면, 옆집을 보고 나를 보고, 옆집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을 보면 비교와 불평과 교만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남의 죄를 보면 남의 죄가 안 보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을 보면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담고 다른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의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의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고 남을 보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내 흉악한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죄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유식하는 자여, 먼저 나를 보고 너를 봐라. 너를 보고 나를 보면 나의 의로움은 충만해요. 비교를 통해서 나는 절망하기도 하고 교만의 늪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지은 흉악한 죄를 보고 저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 이것이 인간관계의 소중한 법칙이구나. 이 굴뚝 예화를 통해서 두 가지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보는 순서, 두 번째는 손을 더럽히라는 거예요. 손을 더럽혀라. 굴뚝에서 청소를 했으면 여러분 당연히 손과 발, 얼굴에 시커머스가 돼야 돼요. 어떻게 굴뚝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깨끗한 거 지금 굴뚝에서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건 여러분들은 집에서 오셨지 굴뚝에서 오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더럽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가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때마다 하는 유명한 명구 가운데 하나가 손을 더럽혀라. 손을 더럽혀라는 말은 손에 피를 묻히고 죄를 지어라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유럽의 최고 명문 가문 가운데 하나인 함부르크 왕가는 7살이 되면 그 자녀를 시골로 보내서 농사를 지켜요.
세계적인 자선사업가인 록펠러 집

기간도 7살짜리가 되면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쓰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뭔가 묻어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옷이 더럽혀져 있고 그 몸에 뭔가 묻어 있어요. 요즘에 프로야구가 아주 진행 중인데 여러분, 1회 말 시작하는 사람 선수들의 유니폼은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그런데 2회, 3회, 4회, 5회, 6회가 지나갈 때마다 어느 선수는 옷이 깨끗하고 어느 선수는 옷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옷이 깨끗한 사람은 안타를 한 번도 못 친 사람, 도루를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깨끗해야 돼, 더러워야 돼, 더러워야 돼, 지저분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듣지 않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내 몸에 어떤 티끌도 묻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듣지 않지만 왜 그렇게 해? 왜 늦어?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반대로 뭔가를 하면 뭔 소리를 듣지만 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전자여, 후자여, 후자여, 후자여.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나 싫어. 내가 그거 하다가 별 소리 다 들었어. 안 해.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의 영광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하면 뭔 소리를 들어요. 잘하네, 못하네, 이러네, 저러네 소리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뭔 일이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사람, 원수를 넘어 희망으로 가려면 나를 보고 남을 봐야 돼요. 나를 보고 남을 보지 못하면, 나를 보고 남을 봐야 되는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내가 드린 헌금과 내가 드린 충성이 흉기가 됩니다. 내 신앙의 흉기가 되고 우리 가정의 흉기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경기도에 어느 목회하는 분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분이 자기의 교회에 새가족으로 오셨어요. 새가족으로 등록하던 첫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한 달 동안 이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은혜를 받고 다 참석하고 오랫동안 우리 가정에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귀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한 달에 천만 원을 선교헌금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천만 원을 선교헌금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데 그 천만 원을 지금 어디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 교인이 되었으니 목사님이 보내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보내십시오. 이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어요. 물론 제가 그 모든 걸 교회에 올려드려서 쓰지만 목사로서는 참 듣기 힘든 말이잖아요. 한 달에 천만 원씩 선교헌금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저기 하지만 내가 이 교회 등록교인이 되었으니 이제 목사님이 전달하고 싶은 곳에 아름답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우리 사업장에 와서 신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 달 후에 가겠습니다. 아니, 천만 원을 한다는데 한 달 후에 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이 보기에 이분의 교회관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보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봉사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한 헌금과 충성과 헌신은 나와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흉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등록했다는 이분은 한 두 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갔다. 솔직히 아까웠지만 시원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고
땀을 봐.

0: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나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아까 제가 뿐박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뿐이 나오는데 이 뿐은 좋은 뿐이요. 좋은 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당연히 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가 드린 충성과 물질을 보면 무슨 말씀을요? 나는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당연히 드릴 것을 드릴 뿐입니다라는 겸손과 은혜와 살리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로 제가 이쪽 줄부터 우리가 이렇게 높잖아. 이렇게 넓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적응이 되지만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되냐. 저는 적응이 잘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봐도 제가 누구를 봐도 에이 이런 사람이 없어. 진짜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를 보면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없어. 얼마나 감사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믿음 안에서 만난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아니라 사람은 희망이고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려면 다툼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물어보고 내 손에 자금을 크게 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입니다. 또 하나, 나를 보고 남을 봐야 돼요. 나를 보고 내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옷을 더럽히고 손을 더럽히십시오. 주의 일 하다가 당연히 애매하고 억울한 소리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듣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를 하면 뭔 소리를 듣지만 뭔 일이 벌어진다. 시작.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듣지 않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를 하면 뭔 소리를 듣지만 뭔 일이 일어난다. 아멘.
1: 1분 찬송. 고향의 맛 그대로 쌍교 숯불갈비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계바늘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시간이라는 거 한계 없이 써도 써도 계속 주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무한할 것 같은 생애 시간도 실은 내 몫으로 주어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유한성을 생각할 때면 우리의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답게 세월을 아끼는 것, 주님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청지기로서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시간 책임 있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8월 6일 목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마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효섭의 한 달란트 이렇게 두 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기독서적 작가인 데이브 비어맨은 기독교 교양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시간에 대한 우리의 현명한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한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삶의 최고 우선순위이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귀중히 여기며 지혜로운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를 필사 노트로 만드셔서 필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하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 보내드립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비엔지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성신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손경민의 일상 이렇게 두 곡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지어 씨는 강원도 피란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습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진 촬영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인 로버트 P. 모지어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고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면서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킴,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뭔가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샵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듣고 싶습니다. 홀리원의 하루 함께 할게요.

어노인팅에 함께하는 것만으로입니다. 어노인팅은 한국교회 예배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워십 사역팀 가운데 하나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다음 세대의 예배를 세워가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작 예배곡과 음반, 집회 사역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도록 돕고 있는데요. 지난달 초 어노인팅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 2026의 주제곡으로 함께하는 것만으로를 발매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시편 133편의 말씀을 모티브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노인팅은 SNS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결과와 열매라는 축복 이전에 서로 사랑하며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선물임을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오늘의 신곡 어노인팅의 함께하는 것만으로 함께 듣고 오시죠.

새노래로 주님께 오늘은 어노인팅의 신곡 함께하는 것만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관계가 쉽게 깨어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다음 주에도 저는 새 노래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새 노래로 주님께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유행도, 환경도 변하지만 오직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죠. 이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노래합니다. 그 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럼 오늘의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들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민심은 조석으로 변하고 제 마음도 상황에 따라 요동치지만 저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영원히 동일함을 믿습니다. 저를 죄에서 건지시려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제 영혼이 기쁨의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친절과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저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필사 찬송가 변찬낸 주님의 사랑과 필사 다들 하셨나요?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라도 꼭 필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또 이 시간에 함께 나눈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이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붙잡을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죠. 남아있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선택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어노인팅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기뻐하며 경배하세 두 곡 이어진 곡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사용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바울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생각에 대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오해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본문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사건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죄가 다스리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죄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죄의 노예처럼 살아갔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하게 되며 용서하려고 해도 쉽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구원의 의미와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능력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6절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 제도가 사회의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은 자신의 뜻보다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통해

0: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세 번째 선택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만을 따라야 합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선택과 습관,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 마음과 시간, 물질을 사용하고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보면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를 이길 힘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형식적으로 또는 마지못해서 순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주관하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던 죄의 폭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정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시간과 관심,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기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의 무기로 사용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1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0: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M 93.1MHz 광주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모 이동에 위치한 세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그 다음을 이어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오늘 본문 3장에 보시면 여기 나오는 공사들을 다 보시면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단순한 것이 아닌 대규모 토목 공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은 단순한 담벼락 담장 수준이 아닙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하고 안에서는 방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9개의 성문과 4개의 높은 망루를 포함해서 42개의 공사 구간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사를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약 52일 만에 완성을 해내었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공사를 하며 순적했던 것만도 아니죠. 여러 숱한 난관과 위기와 방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그 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러한 큰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3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은 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표현이 3장 안에서만 22개의 구절 안에 30번 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0: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0: 또 그 다음은
1: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0: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셋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이 본문 안에 38명의 사람들의 이름들 그 42개의 가문들과 그룹들이 그 다음을 잇고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고 그 다음을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고 그 다음과 그 다음을 이어서 계속해서 성벽을 세워 나아갔습니다. 어느 한 자리도 빈자리나 빈틈이 없이 그 다음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하게 재건해 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공동체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또 느헤미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세 가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0: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작해 채워야 할 첫 단추는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수많은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문들도 세워야 되고 망루도 세워야 되며 튼튼한 성벽들도 세워야 했습니다. 이 수많은 작업들 중에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 그 기준점이 나옵니다. 이 42개의 공사들은 하나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을 이어서 연결되고 그 다음을 이어서 연결되고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 시작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세우고자 했던 것, 그들이 제일 먼저 채웠던 첫 단추를 보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2: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1: 또 성벽을 건축하여
2: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델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0: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가장 먼저 세웠던 것은 바로 양문이라고 합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예배의 희생제물로 드려질 그 양들이 매일매일 이 문을 통하여 들어와야 했습니다. 성전과 가장 가까웠고 성전의 예배와 그 희생제사를 위해 반드시 세워져야 할 문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이 양문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분명하죠. 우리는 예배부터 세운다. 우리는 예배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킨 그들의 우선순위이자 영적인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본격적인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3일간의 준비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현장 구석구석을 살펴가며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타고 갈 수 없는 것은 혼자 걸어서라도 구석구석 모든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벽 공사를 백성들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중에 그의 눈에 예루살렘 성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초라한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야,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에 느헤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예배를 위한 일부

주민들의 인생에 닥친 흉년을 피해 이제 이동해야 했을 때, 가나안 주민들에게 쫓겨나는 날에도, 맨 땅에서 새롭게 일궈야 하는 그 막막한 날에도, 다시 우물을 파야 하는 날에도, 농사를 지어 백배의 결실을 얻고 창대하고 완성하여 큰 부자가 되어서도 그들은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가장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내가 삶의 장막을 어디에 칠 것인가 보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일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성벽이 시작이 됩니다. 성벽이 이어지고 그 다음을 이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을 쌓고 성벽을 쌓고 마루를 세워가고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양문에서 시작된 공사가 결국 양문으로 돌아와 마무리될 것입니다. 즉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가 기준점이 되고 예배가 예배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목마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가 가진 가장 간절한 소원은 내가 왕이 되는 것도, 내가 왕이 되어 왕궁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든지 왕궁에서든지 그의 평생의 오직 한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신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과연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으신지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우리 삶의 자리의 예배를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가적으로 등록한 하신 분들의 많은 고백이 예배가 참 좋다고, 우리 교회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더 목마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예배,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예배,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새벽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다 같이 모여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목사님께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의 교회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다고, 내가 요새 예배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이 말을 듣는 목사님은 당연히 기분이 좋으시죠.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설교에 더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 찬양에 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내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뭐가 이렇게 바뀌셨나요? 아니면 예배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렇게 집사님께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대답이 목사님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뜻밖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얼마 전부터 예배 시간 전에 더 일찍 와서 기도하기로 결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더 먼저 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 뒤로 저의 예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배가 바뀌어진 계기가 이렇게 뜻밖이죠. 우리의 예배, 우리 자신의 예배를 세워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네, 단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배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매주 카톡으로 가정예배 순서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의 경험을 일주일마다
우리 자녀들.

일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부가 마음을 합쳐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여 예배로, 부부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리를 우리 가정에서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예배, 우리 공동체의 예배, 우리 그 예배부터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 그때 우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처럼 바로 그때에 제일 먼저 양분부터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게 됩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 여기에 와 있다는 것만도 참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다시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무너진 자리들마다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진정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두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자의 순종과 헌신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일이 완성됩니다. 아멘.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여러 가문들이 등장합니다. 공사 구간도 세세하게 나뉘어졌습니다. 계층도 다양합니다.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금장색, 향품 장사, 상인들, 문지기,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관리들, 일반 백성들, 그들의 자녀들, 여인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몇 군데를 살펴보면 1절에는 대제사장과 그 함께하는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양문을 맡길 때에 누가 이 양문을 세울 것인가, 이 용도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공사를 맡깁니다. 또한 이쪽이 적들의 공격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성전이 있는 쪽에 공격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도 제일 심했고 공사를 할 때에 적들이 쳐들어올 위험도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을 제사장들이 먼저 헌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문들을 완성해 갑니다. 또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곳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분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분문은 말 그대로 배설물을 배출하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 성전 제사에서 발생되는 온갖 분비물들과 분뇨, 쓰레기들을 처리하던 문입니다. 온갖 역한 냄새와 썩은 것들이 진동을 해서 이 지역에는 오갈 것 없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공사, 제일 더러운 이 지역, 이 공사를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일들을 감당했다고 나옵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들을 완수하여 공사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두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16km 떨어진 산간 지역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직선 거리로 27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감이 잘 안 와서 자 인터넷 지도에 우리 교회를 찍고 반경 27km가 어디쯤 되는지 보았습니다. 위로는 장성호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백아산이라는 산이 27km 떨어져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불갑산, 남쪽으로는 라주호까지의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가 이러니 길을 따라오면 더 먼 길인데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헌신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집 앞에 구역을 맡습니다. 이것 또한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기는 내 집이 있으니 내가 이 부분이라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양문을 세우고 나서 두 번째 공사는 누가 할 것인가? 여리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제일 멀리 왔으니 우리가 이 두 번째 공사를 우리가 하게 해달라. 그 다음은 누가 할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을 이어서는 누가 할 것인가? 또 다른 이들이 일어나고 제일 꺼려하는 부분도 내가 하겠다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이름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일반 백성 주민들이 참여를 하였고 더 힘있고 영향력 있는 귀족들은 아예 동참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이들의 이름만 언급이 되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들은 분명히 참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자들인데 고의적으로 피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은 성벽재건에 동참한 수많은 영광스러운 이름들 중에 불명예스럽게 성경 속에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에 있는 역사책들 중에 마지막에 쓰인 역사책입니다. 성경에는 에스더서가 남아있지만 에스더서의 시기는 느헤미야보다 더 앞서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록된 이후 약 400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시작하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그동안 자신이 모아두었던 가장 귀한 이 향유 옥합을 남김없이 깨뜨려 예수님께 온전히 다 부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특별히 돈에 관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가 가장 크게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고. 근데 그러나 성경은 그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알아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은 이 여인이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이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며 이 여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헌신과 순종의 모습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의 그 헌신을 예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드렸던 자신의 그 도시락 전부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남자만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제까지 교회학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물질과 기도,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이 뜨거운 날에, 그리고 겨울의 그 추운 날에도 1년 52주 매주일 자리를 지키며 주차봉사로 성도님들을 맞이하시는 분들의 헌신이 저는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동산지기, 마을지기님들의 헌신이 교회 공동체를 지탱합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교회를 섬기시고 사역을 섬기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모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예배와 우리 공동체를 완성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또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

0: 이든 섬기시는 그 자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1인 1사역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군함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헌신과 사명도 없이 구경꾼들만 가장 많은 유람선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과 역할이 있어서 모두가 배를 움직이고 있는 군함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헌신,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남편을 위해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위한 역사에 그런 헌신들을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기업에, 내가 속한 조직 속에, 그 공동체 속에 무언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헌신의 일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0: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정작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자기 자신의 이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보다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헌신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을 해줍니다. 누가 양문을 세웠는지, 누가 성벽과 망대들을 세웠는지, 그 문을 세운 이들이 누구인지, 그 벽을 중수한 이가 누구인지, 누가 함께 했는지 그들의 헌신들을 빠짐없이 다 기록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여기 보시면 특별히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힘써 중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특별히 열심을 내었다는 것을, 그가 낼 수 있는 헌신 중에 정말 최고의 헌신을 쥐어짜서 그가 힘써서 건축을 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헌신과 열심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느헤미야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세 마리 황소와 사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들의 실패가 무엇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제3자가 전해준 이야기만 듣고 성급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일 것입니다. 제가 나름 제 안에 세운 원칙 중에 하나가 한쪽 이야기만 냈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는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당사자 본인들의 말도 반드시 들어봐야 합니다. 누가 그렇다더라, 누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더라, 이렇게 옮겨지는 말만 듣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만큼 치명적인 것도 없을 것입니다. 황소들이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 친구가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걔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만일 그렇더라도 내가 직접 그와 얘기해 보겠어. 이렇게 자기 동료를 한 번쯤은 믿어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더불어 우리는 서로를 향한 신뢰도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편을 신뢰할 수 있는 아내는 행복합니다. 아내를 신뢰할 수 있는 남편도 행복합니다. 부모를 신뢰

0: 신뢰할 수 있는 자녀들도 안정감을 갖습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세웠으니 나도 너를 뒤를 이어서 너의 다음을 내가 이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서로라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합니다. 서로 해야 한다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흘려주고 흘려보내주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향한 격려와 칭찬이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무너진 곳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8월에 그리고 우리 2026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062-371-5449번 새박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바울은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당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또 내려놓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즉 경제적 그리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 바울의 이 당부를 기억하며 순수한 동기를 정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그레이스 싱어즈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강명식의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강성식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도 듣고 오셨어요.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일해야 합니다. 제가 노래할 때도 늘 순수한 동기로 노래하자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이 순수한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들 기도 제목들 다양한 메시지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3271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양산에 살고 계신 승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신청 찬송으로 보아라 즐거운 우리지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내 삶의 노래로 이렇게 방방곡곡에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양산에서 3271번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하신 찬송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기쁨의 강에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레이스 싱어즈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조준모 남궁성옥의 푯대를 향하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순수한 동기를 회복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주리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유턴의 예수나를 오라하네 그리고 이지연의 나에만 받으소서 듣고 오셨어요. 다음 찬송은 신청 찬송입니다. 1070권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신청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함께 이 가사 묵상할 수 있도록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샵 9330 문자메시지 우리 1070번님처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송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리고 한웅재의 일상 은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은혜로운 하루하루 가운데 순수한 동기가 늘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양한 찬양으로 순수한 동기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또 하루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 감리교회에서 목회한 프랜시스 보톰입니다. 보톰은 설교와 목회를 통해 구원과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많은 찬송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께도 익숙한 이 기쁜 소식을 역시 그가 가사를 쓴 찬송입니다. 이 가사에 사용된 곡조는 미국의 작곡가 조셉 웹스터가 만든 스윗 바이 앤드 바이입니다. 직역하면 복된 훗날 또는 장차 올 복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에는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선율은 우리나라에서 두 개의 찬송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1905년 날빛보다 더 밝은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찬성시에 처음 실렸고 3년 뒤인 1908년에는 같은 선율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가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곡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노래했고 다른 한 곡은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뒤 1919년 그 선율은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 속에서 다시 울려 퍼집니다. 3.1운동 직후 서울에 머물던 한 외국인 여선교사는 고국의 어머니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녀는 일본 헌병의 폭력으로 희생된 한 소년의 장례식에 함께 했는데 장례식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 통곡 대신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여선교사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이 Sweet By and By를 부르기 시작하자 우리 외국인들은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장례식은 국적과 언어를 넘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눈앞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통곡보다 먼저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붙든 것은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을 현실을 잊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갈 힘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과 불의를 역사의 마지막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정의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같은 선율의 두 찬송은 하나의 복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0: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는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은 그 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질 영원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시대도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삶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강인한 체력을 가진 성경 속 인물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삼손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성경에는 강인한 체력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그중 몇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인물 삼손입니다.

0: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엄청난 약점을 가진 인물이죠.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과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아주 많은 운동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각자의 기량을 뽐내며 서로 경쟁합니다. 그 중에는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선수들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몇몇 선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러한 은사의 빈자리를 치열한 노력으로 채우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삼손은 아주 특별한 은사를 타고난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 엄청난 괴력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죽인다거나 성벽문을 손쉽게 뜯어버릴 정도였죠. 삼손에게는 힘, 용기, 의지 중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힘으로는 못할 게 없었죠. 하지만 삼손은 이스라엘이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살고 있었죠. 삼손의 가족들은 가축도 없고 하인들을 고용할 수도 없었으며 그들을 통치하고 있던 블레셋이 매년 부과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에 시달리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삼손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의 부모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녀 없이 지내며 아기를 기다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의 어머니는 들에서 일하며 기도하던 중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2: 거룩하신 하나님, 제 원통함을 좀 들어주세요. 이 하나님의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고 제가 더 이상 멸시 받지 않게 해주세요.
1: 벨라가 매일 저녁 이런 기도를 드린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남편과 함께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텅 빈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3: 벨라.
2: 누구세요? 누가 내 이름을 불렀는데?
3: 벨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2: 아들이요? 아니, 대체 누구신데?
3: 난 하나님의 천사다. 그러니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카락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1: 벨라는 놀라운 소식에 가슴이 벅차 집으로 돌아가고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0: 어려서부터 삼손은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보통의 또래 아이들처럼 집안일을 배우거나 사냥이나 낚시를 배우며 같이 어울리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광야에서 보내곤 했죠. 삼손의 부모님이 왜 다른 친구들과 놀지 않는지 물어보면 그 애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들로서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죠. 또래 평범한 아이들처럼 장난치고 경쟁하며 지내는 대신 삼손은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열정에 이끌려 인내심과 힘을 기르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마치 뭔가 무슨 큰일을 준비라도 하듯이 말이죠.
1: 그만해! 나한테 대물고! 야! 너희들! 그만해! 야!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2: 아니 감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놈이 누구야?
1: 난 삼손!

0: 너 이리 좀 와봐. 이 형님이 한수 가르쳐 줄 테니까.
1: 야! 야! 때려도 피 야! 본태를 보여줘! 오! 야! 야, 아람이 죽었어!
2: 저 녀석이 아람을 죽였어! 도망가자!
1: 도망가자! 저 어떻게 된 거야!
3: 사실 그 블렛의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숨쉬기가 좀 불편하고 집까지 걸어가기가 아주 힘들었을 테지만 말이죠. 그날 이후 삼손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서 동족들을 지켰고 블렛의 사람과의 싸움으로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자라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셨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그 후로도 삼손은 홀로 체력 훈련을 계속해왔고 점점 더 강해져 청년이 되었을 땐 이스라엘 안에서 삼손보다 힘이 센 사람도 더 빨리 달리는 사람도 혹은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일러준 대로 독주를 마시거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렇게 성인이 된 삼손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싸웠고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삼손에게 복수할 날을 찾고 있었고 드디어 어느 날 그들이 삼손을 뒤쫓아왔습니다.
4: 저게 간다. 어서 움직여. 삼손이 우리를 완전 바보로 만들었다 이거지. 우리 최정의 군사들 수백 명을 맨손으로 죽이고 포도밭이랑 올리브숲 또 들판까지 모조리 태워버리고 이제 저 미치광이가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만들어놓자고. 저놈이 지금까지 한 짓에 대한 응징을 해줄 때가 됐어. 가서 군대를 모으라고 해.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블레셋 군대를 상대할 순 없겠지. 저 언덕 쪽으로 가서 다들 퍼져있다가 필요하면 집집마다 뒤져서라도 저자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5: 알았어, 알았어.
4: 자, 가자!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어.
3: 한 달도 안 돼 수천 명의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 지파가 있는 산지로 모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후 그 지역 지도자들이 자기들 마을 근처에 무슨 일로 그렇게 큰 군대가 들어와 진을 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찾아왔습니다.
6: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물었소. 대답은 간단하오. 삼손을 잡으러 왔지.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줘야 하지 않겠소? 그러니 당신들 민족, 특히 당신들 마을을 구하고 싶으면 삼손을 잡아서 내가 있는 여기로 끌고 오시오.
3: 유다지파 사람들이 군사 3,000명을 삼손이 숨어있는 동굴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삼손에게 설명하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 투항할 것을 권하기 위해서였죠.
7: 블레셋 군대 전부가 왔다 했소?
8: 예, 그렇습니다.
7: 그래서 날 묶을 밧줄까지 가지고 온 거요? 당신들이 날 직접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3: 삼손이 그들 말대로 순순히 밧줄에 묶여 동굴 밖으로 나와 블레셋 진영으로 걸어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삼손이 쉽게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7: 블레셋의 군대여!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상대해주마!
3: 블레셋 군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아주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0: 하지만 이내 칼을 뽑아들고선 전혀 무장을 하고 있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달려오자 삼손은 급히 주변을 둘러보고 옆에 있던 죽은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었습니다. 삼손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싸웠습니다.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블레셋 군인들을 계속해서 쓸어버렸죠. 그리고 오후가 되기도 전에 그 유다의 산지는 삼손이 죽인 블레셋 군인들의 시체로 가득 덮였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블레셋 군인들은 도망하기에 바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저 멀리서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죠. 블레셋 군인들이 다 사라지자 삼손은 나귀 턱뼈를 내려놓고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로 삼손은 전설과도 같은 지위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삼손은 힘이 아주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젊은 청년이었으므로 아름다운 여인에게 끌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필 적이었던 블레셋의 여인에게 삼손은 마음을 빼앗기고 말죠.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밤마다 적진 마을을 드나들게 됐죠. 들릴라는 검고 긴 머리를 가진 아주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결국 들릴라를 자신의 여인으로 삼았죠. 하지만 삼손이 몰랐던 것,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결국 파멸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 내 사랑 삼손, 어디 가시려고요?
2: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1: 아니요, 전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그러고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좀 앉으세요.
2: 들릴라, 분명히 문 밖에서 사람들 발소리가 났다고.
1: 삼손,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누가 온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좀 쉬셔야겠어요. 어서 이리 와서 좀 앉으세요.
2: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군.
1: 당연하죠. 제 말을 믿으세요. 자, 시원하죠? 당신 팔은 정말 굵고 힘도 센 것 같아요. 삼손, 얘기 좀 해줘요.
2: 뭘 말이야?
1: 삼손, 당신은 지금껏 내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체 그런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전 너무 궁금해요. 당신 힘의 비밀이 대체 뭐예요?
2: 축복을 받은 거지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셨고 물론 나도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서 단련한 것도 있고.
1: 그렇겠죠. 하지만 분명히 무슨 비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레이에서 당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지푸라기처럼 끊어버렸다면서요. 그럼 이 세상에 당신을 묶을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 이거 당신이 날 묶고 싶은가 보네. 당신이라면 밧줄 같은 건 필요가 없지.
1: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그러지 말고 말 좀 해봐요. 당신을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뭐예요?
2: 비밀을 꼭 지킨다고 약속하면 말해주지.
1: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2: 마르지 않은 새 활줄 일곱 가닥으로 날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다른 평범한 사람처럼 돼.
1: 이제야 당신이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0: 그날 밤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 들릴라는 삼손을 마르지 않은 새 활줄 일곱 가닥을 가져다 묶고 아람과 그의 군사들을 불렀습니다.

0: 삼손.
1: 아.
0: 삼손, 블레셋 군인들이 왔어요.
2: 누가?
0: 날 바보로 만들다니.
1: 딜릴라. 아, 그냥 장난친 거야.
0: 하지만 날 속였어요. 당신은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1: 내 사랑 화내지 마. 블레셋 사람을 부른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잖아. 그래도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0: 삼손,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1: 아니, 뭘?
0: 아니, 어떻게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냐고요.
1: 아니, 그럼 이번엔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거야?
0: 절대, 절대로 말 안 할 테니까 어서 얘기 좀 해줘요.
1: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날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다른 평범한 사람처럼 될 거야.
3: 밤이 되자 들릴라는 삼손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블레셋 군인들을 조용히 불러들였죠.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들릴라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삼손이 일어나서 실을 끊듯이 밧줄을 끊어버렸으니까요. 그 후로 또다시 삼손은 거짓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말을 듣고 들릴라는 삼손이 말한 대로 삼손의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배틀에 끼워 배를 짰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삼손은 다시 그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블레셋 군인들을 쫓아버렸죠.
0: 어떻게 그렇게 날 속이면서 날 사랑한다고 할 수 있죠?
1: 아이, 들릴라. 아, 당신 표정이 왜 이래?
0: 날 세 번이나 속이고 당신 힘의 비밀은 결국 안 가르쳐줬잖아요.
1: 들릴라, 아, 대체 왜 그걸 그렇게 알고 싶은 거야?
0: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그렇게 나한테 비밀을 숨기는 걸 보면 당신은 분명히 날 싫어하는 거예요.
1: 아, 하지만 들릴라,
0: 당신은 정말 잔인해요, 삼손. 아, 정말 잔인해.
1: 그래, 뭐 당신이 그렇게 비밀을 알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지.
0: 얘기해 줄 거예요?
1: 난 아직까지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지.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난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말아.
3: 들릴라는 다시 블레셋 군인들에게 그날 밤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소식을 전하고는 삼손이 자신의 무릎을 베고 깊이 잠이 든 틈을 타 그들을 들여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습니다.
0: 삼손, 블레셋 군인들이 왔어요.
1: 응? 아이, 또 왔어? 참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3: 삼손은 전처럼 자신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갔습니다. 삼손은 더 이상 괴력의 사람도 자유의 몸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거리로 끌고 나왔고 삼손은 조롱과 굴욕을 당해야만 했죠.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삼손은 그렇게 짐승이 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눈이 뽑힌 채 황소처럼 밀을 갈아야만 했죠.

0: 아니 오랜만입니다. 예,
1: 아 그동안 저희
2: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큰 제사를 올리려고 함께 모여 즐겁게 떠들며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치고는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사람들 소리를 들어보니 여기가 저들의 신전인 것 같군. 대충 잡아도 수천 명은 되겠는데.
4: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
5: 여기 내가 기댈 수 있게 이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에 좀 세워주시오.
3: 그래, 기둥이 만져지는군.
5: 고맙소.
3: 나의 이 놀라운 힘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니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2: 그렇게 기도한 후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3: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다시 힘을 갖게 된 것은 결국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삼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삼손 자신의 육체적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직 삼손이 스스로 하나님께 응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실패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약점을 가진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되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제가 죄를 용서받습니다.

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강인한 체력을 가진 성경 속 인물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삼손. 출연 홍영란, 박영재, 장민혁, 김연아, 신범식, 임호기,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혹은 극동방송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시드볼트로 불리는 종자 저장소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단 두 곳밖에 없는데요. 한 곳은 노르웨이의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고요. 또 한 곳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전쟁과 핵폭발과 같은 문제로부터 주요 식물의 멸종을 막고 식재료로 쓰일 수 있는 종자의 연구와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년에 2만 7천여 개의 식재료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곳은 국가보호시설로 지정될 만큼 미래를 위해서 보존되어야 될 중요한 장소라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시드볼트에는 3,312가지 종류의 종자가 4만 7천여 점 보관돼 있다고 하는데요. 365일 영하 20도 낮은 온도와 또 상대 습도 40% 이하를 유지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철저하게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열처녀 이야기가 성경 속의 말씀 생각났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도 함께 준비함으로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죠.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미리 준비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지혜 말씀 시편 57편 함께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믿음에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부족함, 내 실패, 내 한계. 그렇게 나만 들여다보면 마음이 점점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그분을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그 시선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였습니다. 방금 들은 신곡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세상 것들이 희미해진다라고 노래합니다. 아, 참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거리가 시야를 꽉 채우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그 큰 문제들이 슬슬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크신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문제는 너무나 하찮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무언가에 짓눌려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잠깐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길승의 그대에게로, 조준모의 십자가에서, 오벳의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스티븐 커츠만의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레너 해리스의 We're Enough for Grac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멀미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부모님이 먼 데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데만 보면 어지러운데 시선을 멀리 두면 한결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사는 것도 비슷한 게 아닌가. 당장 눈앞의 일만 바라보면 마음이 어지럽고 막 멀미도 나고 그런데 좀 더 멀리 좀 더 큰 걸 바라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오늘 마음이 어지럽다면 너무 가까운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선을 좀 멀리 두면 어떨까? 그러면 좀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커스 월십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위일러브의 허망해 보이다,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별그대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충성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충성은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것, 충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다는 말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다마리에스의 아름다운 영어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크로스의 주께서 하시는 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극동 방송에서는 매년 여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6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 테마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열매 충성 함께하는데요.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충성할 수 있을지, 물론 그 대상이 하나님이겠죠.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별그대 여러분, 지금 저희들에게도 얼음 냉수가 필요합니다. 많이 더운데, 더운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죠? 건강 유의하시면서 우리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더위도 잊으시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어가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선곡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오늘 충성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미 월십의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언에는 말씀 나눴어요. 15장 2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또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 바로 충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서 요동치지 않고요. 묵묵

깊이 우리의 해야 될 일, 이 사명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그 충성스러운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충성스럽게 살아온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더운 가운데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사명을 이룬 것 정말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참된 쉼이 주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요.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천문대에서 아무 별도 없는 까만 하늘을 향해 천체 망원경을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커다란 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떼면 아무것도 없는 까만 하늘만 보이는데요.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까만 하늘에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자신의 자리에 위치한 행성의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분을 만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유효림의 이제는 내가 없고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명연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 머레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다윗의 노래에 내 진정 사모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시시 와이넌스의 Come Jesus Com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 윌의 그저 사랑만 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 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정상적인 무역과 교역이 막힌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닌 몰래 몰래 숨죽여 살아가야 하는 삶일 텐데요. 그 가운데에도 남한에서 만들어진 분유나 뭐 영양제, 또 한국산 의류나 생활용품들이 북한 땅에 스며들면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불법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자유와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사랑송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북한의 형제자매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힘겨운 삶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일지라도 밀수품을 통해서 잠시나마 필요한 것을 얻고 또 가족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또 평화와 자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데요.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북한 땅에 닿아서 더 이상 그들이 숨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외부 정보를 습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북한의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이 제대로 심겨져서 싹이 나고 무럭무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통일의 기적은 우리의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 사역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정영실 목사님과 잠시 후에 함께 할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은 경기도 부천과 인천에 있는 교회를 각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회는 어딘가요?
1: 첫 번째 교회는 이름이 아주 예쁜 교회입니다.
0: 네.
1: 유엘인 교회입니다. 유는 오직 유자를 쓰고요.
0: 아.
1: 엘은 하나님 그리고 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 아내 이런 의미를 담아서 유엘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0: 예, 유엘인 교회 이름이 참 예쁜데요. 언제 예, 개척이 됐나요?
1: 2018년에 서울 강서구에 개척이 되었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부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0: 예, 목사님이 정철웅 목사님이시지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이고 목사님이신데요. 그냥 교회를 개척했다가 사역을 네, 하고 있는데 우리 탈북

0: 국민 이웃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 오,
0: 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탈북민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1: 탈북민 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0: 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남한 사람은 오지 않고 탈북민 이웃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찬양과 노래, 그리고 강의 컨텐츠를 목사님과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노래 사역, 그리고 북한 선교와 탈북민 선교를 위한 찬양단을 만들고요. 특별히 유엘인 교회는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만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 사람, 그리고 북한 사람, 그리고 다문화, 이렇게 복음 통일의 삼각축을 함께 구성해서 각 지역마다 북한의 한 지역을 품고 사명지로 삼아서 한 교회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유엘인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서 북한 한 지역을 품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첫 열매로 이번에 부산에 부산 유엘인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1: 와, 할렐루야.
0: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 과정을 놓고 또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천과 서울, 네, 두 곳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지금까지 해온 유엘인 교회 사역들, 그리고 올해의 중점 사역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0: 유엘인 교회 우리 2025년에 품고 있는 사역들은요, 우리 탈북민 성도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찬양 사역을 위해서 유튜브를 개설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함께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서울신대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성도님이 계십니다.
1: 맞습니다. 저희 극동 아카데미의 학생이기도 하고,
0: 그렇군요.
1: 김애린 자매, 바로 이 아코디언도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0: 그리고 이렇게 음악에 달란트가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찬양단을 꾸렸고요. 그리고 교단 안에 통일선교 훈련원들을 통해서 복음통일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유엘인 교회가 품고 있는 북한의 사역지, 사명지가 함경북도 라선시입니다. 이게 지리적으로도 비슷한 지역이죠. 우리나라 지도를 반으로 딱
1: 딱
0: 접으면
1: 접으면
0: 부산과
1: 부산하고.
0: 만나는 지역이 라선입니다.
1: 맞아요.
0: 그 지역을 품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부산 유엘인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탈북민 이웃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그 지역에 앞으로 나아갈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1: 특히 찬양 사역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으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특별히 교회가 시작될 때는 탈북민 이웃들만 중점적으로 사역을 해왔었는데, 2024년부터는 탈북민 이웃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웃까지도 함께 품는 교회로 사역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고 또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유엘인 교회도 이제 반주자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아코디언으로 피아노 반주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참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유엘인 교회와 함께 찬양 사역에 또 헌신할 여러분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첫 번째는요, 부산 유엘인 교회가 예배당을 꾸리고 그 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갖춰 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남북 주민과 다민아 주민으로 구성된 한반도 찬양단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해외 선교제 개척을 통해서 북한 선교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11화 두 교회를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로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유엘인 교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시 우리 유엘인 교회 정철옥 목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눈 후에 계속해서 두 번째 교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과 북한기독교총연합회가 함께하는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하늘꿈 교회네요.
1: 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하늘꿈 교회입니다.
0: 네.
1: 특별히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생각이 났다 그래요.
0: 네.
1: 우리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연약한 영혼들이 모여든 공동체이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늘꿈 교회가 되었습니다.
0: 예. 하늘꿈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이런 또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네. 그렇죠.
0: 자, 우리 하늘꿈 교회가 세워진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여 정도가 이제 된 것 같은데.
1: 네, 네.
0: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하늘꿈 교회는 특별하게 우리 시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는 한 권사님을 통해서
0: 예.
1: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 더 맞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는 탈북민 이웃들이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
0: 네.
1: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하늘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갖춰 나가다가 바로 얼마 전에
0: 예.
1: 이제 교회를 담임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0: 그래요.
1: 그 목사님이 이경석 목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이경석 목사님의 이력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남한교회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0: 예.
1: 이제 귀간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인데요.
0: 네.
1: 이곳에서 10년 동안 원목으로 사역을 하셨고요.
0: 예.
1: 특별히 디아스포라 선교와 전국의 목회자들을 섬기는 횃불의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0: 네.
1: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재단을 사임하고 2023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교회를 섬기던 중에 하나님께서 탈북민 교회로 목사님을 인도하신 거예요.
0: 예.
1: 그렇게 청빙을 받아서 하늘꿈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인천 남동구에 있는 우리 하늘꿈 교회는 그러면 교회 설립 목적과 사역의 내용은 어떤가요?
1: 여느 탈북민 교회와 같이 주변 지역에 있는 우리 탈북민 이웃들을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 사역. 이 사역이 이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1: 그런데 하늘꿈 교회는 특별하게 한국 탈북민 기독 신우회에 정기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0: 예.
1: 여러분 탈북민 기독 신우회가 있다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0: 사실 저희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봤는데
1: 예. 예.
0: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거의 100명에서 200명 가까운
0: 그렇더라고요.
1: 우리 탈북 기독인
0: 직장

0: 직장인들.
1: 직장인들이죠. 네. 그렇죠. 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 기독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늘꿈 교회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0: 예.
1: 그리고 그분들 중에 특별히 또 복음이 궁금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따로 또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0: 네.
1: 계속해서 신앙 영육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0: 예. 저도 이제 예배 한번 참석을 했고 목사님도 가서 말씀 전해보셨지만
1: 네, 그렇습니다.
0: 참 찬양도 뜨겁고
1: 예.
0: 기도도 정말 부르짖어서 열심히 하시는 게
1: 예.
0: 와, 인천에서 또 각 교회를 섬기시는 탈북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참 귀하다라는
1: 그렇죠.
0: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우의 예배가 드려질 때 모든 사역자들 또 함께하는 분들이 자비량으로
0: 맞아요.
1: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하늘꿈교회가 앞으로도 귀중한 사역들 펴져 나갈 텐데요.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1: 목사님이 알려주신 게 최근에 탈북민 어린 자녀가 예배당에서 놀다가 크게 다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실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0: 네.
1: 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0: 예.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탈북민 그 신우회를 매달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니까
1: 예.
0: 끝날 때
1: 예.
0: 다들 선물을 드리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뭐 쌀이나 생필품이나 예. 드리는데 그거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1: 정말 쉽지가 않죠.
0: 네.
1: 이렇게 올 때 함께 예배하고 올 때 우리가 마음의 정을 나누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쌀, 뭐 찹쌀, 때로는 명태,
0: 반찬 이런
1: 네,
0: 거
1: 여러 가지 선물들을 예. 준비하는데 이런 것 들을 준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겠습니다.
0: 맞습니다. 매달 한 2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1: 예.
0: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신우의 예배에 또 물질로 또 물품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꿈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복음 통일을 위해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0: 아멘.
1: 세 번째, 탈북민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0: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유엘인 교회와 하늘꿈 교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끝으로 목사님 또 신청해 주신 찬송을 한 곡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하늘꿈 교회 이경성 목사님 신청해 주셨는데요.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0: 네,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오만 간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관여하고 있고 조만간 해협 개방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할 때까지는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의 국경, 세우타의 대규모 월경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긴급회의를 열고 국경 경비 강화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 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북중 혈맹을 강조하는 정치 학습을 진행하면서 국경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외부 전자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용악산 프로그램 사용이 확산되자 당국이 판매자와 유통 경로 추적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제 수학, 물리,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서울의 학생 13명이 전원 입상하며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의료, K-뷰티 소비가 크게 늘면서 방한카드 이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직원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1인 기업이 미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오만과 이란의 협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이란의 비핵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지만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르면 하루 이틀 안에 해협 개방을 위한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국제유가와 에너지 시장도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최근에도 많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상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국제 원유 공급망의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협상이 성사되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완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한층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이 제시한 하마스 무장 해제 합의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자국의 안보 이익을 반영한 별도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중재한 합의안에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함께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협상은 여전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은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며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추진하는 휴전과 무장해제 협상도 당분간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동 지역의 긴장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월경 사태 이후 유럽연합 EU가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U는 스페인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확인하고 세우타 외부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긴급 재정 지원을 제안했는데요. 또 EU 외부 국경 보안 강화와 국경관리기구인 프론텍스 역할 확대, 이주민 밀입국 조직 단속, 불법 체류자 송환 절차 강화, 제3국과의 협력 확대, 소셜미디어 허위정보 감시와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을 공동 대응 방안으로 논의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세우타에 유입된 이주민 7만 2천 명 가운데 약 7만 명이 이미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밝혔고 현재 남아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본국 송환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이번 사태가 유럽 본토로 확산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회원국 간 국경관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이민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영유권 주장을 22년째 반복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한 지도를 수록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 문제로 남아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통해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을 각각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한편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연내 안보 전략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군사력 강화 기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군 창군 기념 행사를 계기로 당과 행정기관 간부들을 대상으로 북중 혈맹 관계를 강조하는 정치 학습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국경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연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 전통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밀수 등 국경 지역의 일탈 행위가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국경 통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외부 물자 유입 통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는데요. 이에 현지 간부들 사이에서는 북중 관계 개선에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국경 봉쇄가 강화되면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밀수까지 어려워져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열린 중국군 창군 기념연회에는 지난해보다 높은 급의 북한 인사들이 참석해 북중 관계 개선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와 국경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

매는 해외 논문과 과학기술, 건축, 농업 분야 자료 등이 담겨 있어 대학생과 연구자, 기술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연구와 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어 외부 지식을 얻으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최근 승인되지 않은 전자자료를 복제하거나 판매, 유포하는 행위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제 수학, 물리, 생물 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서울과학고와 세종과학고 학생 13명이 전원 입상하며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는 이현준 학생이 만점으로 개인 세계 1위에 올랐고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해 국가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생물 올림피아드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학생 전원이 금메달을 따내며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는데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미래의 수학자와 과학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끝까지 도전했다고 말했고 실험 장비 부족과 영어 중심의 학습 자료 등 국제대회 준비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의대보다 기초 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순수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탐구와 실험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드 이용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 늘고 결제 건수도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 이용 금액이 82.7% 급증하며 전체 소비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업종별로는 의료 분야 이용 금액이 98% 늘었고 약국과 한방의료, 피부 미용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과거 성형외과 중심이던 의료 관광도 피부관리와 뿌띠 시술 등 일상적인 뷰티 보건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소비는 서울 명동뿐 아니라 강남과 삼성동, 제주와 부산 등 지방 주요 관광지로도 확산하면서 의료와 K-뷰티, 문화체험을 결합한 복합 목적형 관광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광 소비가 쇼핑 중심에서 의료와 체험 중심으로 다변화하면서 국내 관광 산업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이메일과 고객 응대, 코딩, 영업 등 다양한 업무를 대신하면서 직원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른바 1인 기업이 미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결제업체 스트라이프에 따르면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을 올리는 1인 사업자는 최근 2년 사이 2배로 증가했고 1천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AI가 창업 비용과 인력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정보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창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쟁업체의 모방이 쉬워지고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창업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앞으로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며 새로운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 형태와 기업 운영 방식도 빠르게 바꿔놓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7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은 전국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8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평안북도와 함경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평안남도와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는

0: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 17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 및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고요. 대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주 26도, 대전과 세종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37도, 청주 3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군산과 여수, 순천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군산과 여수, 순천 26도, 낮 최고 기온은 군산과 여수, 순천 모두 36도로 오르겠습니다. 경상도도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유지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대구 26도, 상주와 울진 24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6도, 상주 35도, 울진 30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자성에서는 오후에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평양 26도, 구성 25도, 자성 2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구성 35도, 자성 28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북청과 장진, 풍산, 그리고 함경북도 전 지역에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 함흥과 북청 25도, 청진 24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32도, 북청과 청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 모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7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방송하신 여러분들,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더 궁금하시다면,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나 탈북길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신다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그 방송을 함께 하신 은혜들 나누고 계시지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문자로 그리고 어플로도 남겨주시면 종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음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시편 29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9편의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거센 바람이 불고 천둥 소리가 온 땅을 뒤흔들 때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폭풍보다 크고 우렁찬 우리 능력의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그 사랑과 은혜를 시편 29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의 왕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구하며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첫 찬송으로 너 시험을 당해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찬양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베이스 오영광 씨였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29편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께 돌리라. 영광과 권세를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거룩하게 단장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을 치시고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차고 여호와의 음성은 위엄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음성이 곱향나무들을 꺾고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곱향나무들을 꺾으시며 레바논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을 어린 들소처럼 뛰놀게 하신다. 여호와의 음성이 번개의 섬광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떨게 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떨게 하신다. 여호와의 음성이 상수리나무들을 휘어지게 하고 살림을 벗기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영광하고 외친다. 여호와께서 홍수 후에 좌정하시고 울릴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그에게 마지막 5분 시간을 주었습니다.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5분을 내가 어떻게 쓸까 고민 끝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걸렸어요.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걸렸어요. 나머지 1분,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0: 있을 때 눈에서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한 인사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버렸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는 순간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 아,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다면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진 평생 마지막 순간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바로 사람은 한번 가면 끝이지요. 근데 1분 남았는데 집행, 사형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 바로 이 사람이 19세기 러시아의 문학 대표를 하는 세계적인 문호였던 유명한 톨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Crime and Punishment. 그 사람은 그때 이 대작을 쓰면서, 아, 내가 인생을 다시 살면 지나간 날과 같이 살지 않고 좀 보람있게 산다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만인들에게 사랑을 받던 책이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무관심에 대한 태도.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했다 그랬어.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우리의 무관심이 친구를 지옥으로, 이웃을 지옥으로, 우리의 무관심이 부모님을 지옥으로 보내구나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에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먼저는 찬양사역자 남우현 씨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땅의 사랑으로 오시어 죄 많은 저희들을 위로와 격려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노래, 찬송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노래에서 우는 자는 위로로, 없는 자는 풍성으로,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약한 자를 강함으로,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우리의 생명이시며 기쁨이시며

0: 평화와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국 땅에서 찬송으로 힘을 얻고 격려받으며 온 세상이 구주시며 이 땅의 만왕이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그려보면서 믿음의 학과에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쌍한 우리 민족을 구원하며 남과 북이 통일 강장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복음이 마당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이 사랑 안에서 예수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북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으로 채워가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하시는데요. 남과 북이 통일의 광장에서 모여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오늘 자매님의 고백처럼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화, 평안을 누리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선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할까요?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는 블렌딩 노트였고요. 계속해서 어린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는, 추한 자에게 정함이 되시고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모든 왕 중의 왕, 우리의 기쁨, 생명, 평화와 영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했는데요. 남과 북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북에서 온 한 자매님의 선곡이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에 여인이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개하시더러 이르되, 저기 저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 그녀가 출발하여 갈멜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멀리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를 보고 자기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저기 수넴 여인이 있다. 너는 달려가서 그녀를 맞아 그녀에게 묻기를, 그대가 평안하냐, 그대의 남편과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평안합니다 하였다. 때로는 괜찮냐는 질문에 쉽게 괜찮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열왕기하 4장 가운데 고백처럼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닌 답을 주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선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뤘고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준비 과정과 대학 3학년까지의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같이 찌그러져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60대인 저에게도 주님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체험한 신비한 응답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오늘도 시련을 헤쳐나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 고쳐 쓰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있던 네 사람, 성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택하시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일꾼으로 쓰셨던 것처럼 탈북민들을 통하여 복음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도망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기죽어 어깨도 펴지 못하고 살던 제가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꿈도 꿔보지 못했던 대학까지 다니면서 이렇듯 밝게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탈북민들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며 내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특수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만을 가지고 있던 저의 마음 속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실 때 저의 교만에 대하여 회개하였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선교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를 뿐 선교에는 크고 작은 일, 귀한 일, 천한 일이 따로 없다는 것과 선교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중한 선교의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이 북한에서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간증했을 뿐인데도 북한 선교에 대해 초심을 잃어가고 있던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켜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새롭게 가지게 하고 기도자로 일어서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이 쓰임받았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받아 누린 사랑을 느낄 때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북한을 생각하여 볼 때 우리 탈북민들은 통일의 일선에 설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어진 과제가 얼마나

무겁고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하나님께서는 3만 4천 명이라는 많은 통일의 마중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들 앞에는 이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통일의 군사로 잘 준비시켜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통일이 된 북한은 세계 선교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수십억 세계 영혼들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마지막 편 정명초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땅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 통일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 평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평안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 좋은 여인으로서 이미 남편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1년 후에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1년 후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눈만 뜨면 우리 애기 애기가 기쁨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수절기에 이 아이가 아버님 밭에 추수하는 걸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가 놀래갖고 일꾼들에게 빨리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일꾼들이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안겨주니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엄마 아파 하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눈덩이로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이 그네 품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수녀의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 태어난 이 늦둥이 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낙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아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갈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진 절망의 시간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절대자 하나님께 나오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자기 품에서 숨을 거두자 조용히 그 아들을 안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시면 늘 머무는 선지자님 그 방에 들어가 선지자님 침상에 누이고 급히 사원을 내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 앞에 엎드려 팔을 부둥켜 안고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열왕기 4장 27절 28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기아시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죄종의 발을 안고 눈물로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생기겠냐고 말했는데 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아들이 죽었습니까?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수렘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기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지시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기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기하시가 달려가서 지팡이를 얼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게하시를 따라 같이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외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제 엘리사가 일어나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자기 아들이 죽어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할 때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아예 교회에 발을 끊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주님께 더 달려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꼭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죄종과 멀어지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어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기아시가 먼저 달려가서 지팡이를 올려놓았죠.

0: 하지만은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아마 따라갔다면 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이제 천천히 그 자기 아이들이 죽은 곳으로 가고 있었고, 열왕기하 4장 31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뛰어갔다가 지팡이라도 아이가 안 사니까 돌아와서 지금 아이에게로 오는 엘리사와 그 여인 앞에 말합니다.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집에 도착해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아이 위에 엎드리고 나니까 아이가 채찍을 하면서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이 떨어져 나가고 타락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배경에는 수넴 여인의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를 위해 만약에 달려갈 때 엘리사 선자가 보니까 급히 저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는데 뭐가 큰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달려가서 묻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까?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별일 없습니까?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를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오고 주의 평안함을 가져 줄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잘 믿고 어떤 환난 풍파가 닥쳐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함을 고백하며 주님 영화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견슬 일어나가는 주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 26절을 본문으로 참 평안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며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며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 지역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함경북도는 5에서 40mm, 평안도 지역은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서울, 부산, 제주가 27도, 평양과 강릉, 대전, 대구,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6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이 25도, 개성과 청진이 24도, 강계가 21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 39도, 춘천과 대전, 대구, 광주가 37도, 목포 36도, 평양과 부산, 여수가 3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제주가 34도, 포항 33도, 함흥 32도, 강계가 31도, 해산이 29도,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평안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98장, 새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통합찬송가 498장, 새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 정태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하지 않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전날의 한숨과 두려움이 믿음과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연약한 육신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이웃의 친구가 되어 섬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이웃을 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북한 땅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이 있으니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삶의 고단함을 안고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본질인 복음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은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우리는 밤 공기를 가르며 주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가 품고 왔던 인생의 고뇌는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반복해서 외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도 굳이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사람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끝부분부터 3장 초반까지 사람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성경은 지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 바로 사람 그 자체에 강력한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결코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단순 데이터가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기억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눈물과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고 무에서 유를 꿈꾸는 창조력을 지녔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토록 위대한 사람에게는 가릴 수 없는 비참한 한계가 공존합니다. 현대의학이 수명을 늘려도 인간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린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 앞에 길을 잃은 방황자입니다. 무엇보다 부자이든 권력자이든 죽음이라는 절대 장벽 앞에 한 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민낯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하여 살아가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유한한 존재,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인간의 위대함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주자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그를 종교적으로 완벽에 가까웠던 바리새인이요 정치사법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를 만큼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 도덕적 명성, 지적 성취를 모두 손에 쥔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그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는 질문 가운데서 자신이 늙어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권력과 명예를 가졌어도 흐르는 세월과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의 화려한 옷도 산헤드린 의원의 명패도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영적 갈급함이 결국 니고데모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남들의 이목을 피해 깊은 밤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원어의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안다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쓰입니다. 하나는 머리로 학습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오이다라는 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적 관계와 경험을 통해 깊이 아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사용한 단어는 머리로만 아는 오이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오이다의 지식만으로는 인간 영혼의 근본적 목마름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가슴으로 만나고 삶으로 경험하는 인격적 암, 즉 기노스코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인간의 한계를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으십니까? 그저 머릿속으로만 아는 오이다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동행하는 기노스코의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이 한계를 깨뜨리고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영적 여정을 제시합니다. 첫째, 세상 지식을 넘어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학문의 정점에 선 사람이었지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성공에 취해 영적인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갈망하는 청년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 아파트 평수, 주식 그래프, 세상적 성공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 소음을 끄고 하늘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0: 니고데모는 생각만 하지 않고 직접 자기 발로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고민과 방황을 끝내고 싶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의 삶 속에 진리가 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를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가장 위대한 표적은 바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탐욕스럽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고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고 미움으로 얼룩진 가정에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음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당신은 참으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까? 둘째, 지금 당신의 곁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하는 오이다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렇게 보여주는 기노스코의 인격적 만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이 있으니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3491번, 지역번호 032-326-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24장, 새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통합찬송가 324장, 새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풍요 속에서도 언약을 잊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첫째, 잘될 때 더욱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25절에서 모세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라고 해요. 보통 우리는 힘들 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잘될 때 더 조심하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고난 가운데서는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기 쉽지만 형편이 좋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생활이 안정되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라고 가정해요. 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내 안에 우상이 자라나기 쉬운 환경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라며 돈을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가족을 위해서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다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에 속히 망할 것이라 하며 매우 엄중히 경고합니다.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가 아니라 속히 망한다고 해요. 우리는 잘 되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믿겠다가 주제가인데 실제로는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렇게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27절에 보니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고 해요.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흩어지고 남은 자도 적어집니다. 우상을 붙들면 결국 공동체도 무너지고 가정도 흩어집니다. 28절의 상황은 더욱 안타까워요. 너희는 거기서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우상이 정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무능력한 목석이라고 해요. 그저 목석에 불과한 우상에 매여서 나중에는 우리가 우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를 붙들게 됩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데 돈의 종이 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녀에게 매여 살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성공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깊이 삼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위기는 실패보다 성공 뒤에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잘 될수록 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붙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형편이 좋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둘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29절에 보니 심판에 대한 경고 중에 갑자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라고 해요. 거기서가 중요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흩어진 자리, 망한 자리, 우상 때문에 무너진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겠다고 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 환난이 찾아왔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아야 합니다.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체면과 변명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며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라고 합니다.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억울하고 원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면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우상을 붙들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요.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31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지만 아주 버리지 않고 흩으셔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돌아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흩어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 죄와 우상 숭배로 찾아온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찾고 있나요? 끝까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합니까? 친구라는 우상을 의지하다 관계가 다 무너지고서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큰 고난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큐티와 가정예배는 뒷전에 두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는 25절 말씀과 반대로 친구라는 우상을 의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그토록 의지하던 친구 우상이 소멸되는 고난을 주셨어요. 가장 친한 친구 무리에서 싸움이 생겨 친구들은 다 흩어졌고 다른 친구와의 관계도 깨져 결국 외톨이가 된 거예요. 중학교에 진학하고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소극적인 성격 탓에 또 혼자가 되었지요. 그 후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전학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죠. 결국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만류에도 저는 무단결석을 하며 제 뜻을 굽히지 않았죠. 결국 부모님의 허락하에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듯 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제 뜻만 내세웠기에 일상은 다시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밖으로 나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31절 말씀의 위로가 되어 갇힌 듯한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주 3회 이상 큐티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잘 출석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될 때 더 조심하라고 해요. 사람은 고난보다 풍요 속에서 더 쉽게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잊어도 우리를 향한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환난은 허락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내려놓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버리지도 멸하지도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0: 품으로 돌아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약을 잊고 세상의 우상을 붙들 때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비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잘될 때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가족과 자녀를 사랑한다면서도 어느새 그것들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다가 마음이 흩어지고 결국 삶까지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의 사건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임을 믿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기보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함으로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모든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8월 7일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춘입니다. 무더위와 폭우로 힘든 여름을 보냈기에 가을이 더욱더 기다려지기도 하죠. 인생은 느낌표와 물음표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느낌표의 인생만 살아서도 안 되고 물음표의 인생만을 살아서도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야곱은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물음표의 삶도 많았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느낌표의 삶이었죠.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나게 됩니다. 물음표 투성이었던 인생이 감격의 느낌표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물음표의 삶이 느낌표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클래식 과외입니다.

0: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버려야 할 것과 담아야 할 것,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현대인은 물질적인 소유나 성과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면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치열한 경쟁을 치르며 사는 현대인에게 비움의 미학을 알려주는 빈손이 주는 행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길 원한다면 움켜쥔 것들을 모두 버리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손을 잡으려면, 한 사람의 가슴을 품으려면 빈손일수록 더 깊게 밀착할 수 있는 것. 행복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엮고 싶다면 빈손이 주는 행복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손과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부지런히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에 있는 욕심과 불평을 버리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살게 하소서. 일상생활이 내게 주는 행복을 최대한 찾아 감사하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숭실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테너 강무림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출생의 비밀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은 나이가 매우 많이 늙은 이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이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인류 역사상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 천국 시민이 되며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의 교육의 가장 근본이었습니다. 구약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다는 표현 너무도 적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세시라.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을 낳을 때 아담이 몇 살이야? 130살. 그 다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800년을 지내며 아니 130세에 애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 생물학적 사고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이후에도 800년 동안 이거는 그냥 800이 아니고 800년 동안 6절을 보십시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뭐 이 사람들은 살았다 하면 그저 8,900년은 그냥 보통 사는 것.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는 80살, 90살, 한 95세 와 많이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애기입니다. 애기. 18절 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드라마에서 만나는 출생의 비밀은 어떤 거죠? 죽으라고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같아요.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여자는 나를 안 사랑하고 그 여자는 딴 남자 사랑하고 또 그 남자는 또 딴 여자 사랑하고 한국 드라마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거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데 보면 왼수 아들이고 뭐

열심히 키워놨는데 봤더니 이게 또 왼수 집안. 이게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드라마가 말하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출생의 비밀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림받았습니다. 5장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777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우리는 60살, 70살도 아유 끝났어요. 아유 애택도 없어요. 50살에 나도 얘는 쉰둥이에요, 쉰둥이. 근데 이 쉰둥이는 아이 유치원도 못 간 겁니다, 사실. 이 나이에 비하면. 보세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홍수가 몇 년도에 있었죠?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600세 될 때 셈, 함, 야벳은 아직 100살 안 됐습니다. 100살 안 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례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몇 살에요? 60세에 낳았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60세가 되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아들 에서는 온몸에 털이 있고 붉고 작은 아들 야곱은 나올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이 야곱 발목을 잡다 그런 뜻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뭐가 출생의 비밀입니까? 창세기 26장 34절 에서는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것도 또 다른 출생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외갓집에 도망가서 외갓집에 있는 외사촌 누이를 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한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보니까 생질의 눈빛이 갸심치리하게 뜨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하면 너 내 작은 딸 좋아하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작은 딸 너한테 줄게. 앞으로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라. 성경은 뭐라고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리고 결혼식 올리고 자고 나왔는데 보니까 언니예요. 얼른 찾아갔습니다. 외삼촌. 하룻밤 사이에 장인이 된 그분을 찾아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지 레아가 아닙니다. 레아는 시력이 안 좋다, 알력이 안 좋다, 분별력, 깨우침이 안 좋다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서 아니야 우리 동네는 언니 두고 동생 먼저 결혼하지 않는다. 이 설명 이제 한 90번 하면 100번 되죠? 네가 정말 작은 딸 사랑하면 7년 더 일해라. 7년 못 기다립니다. 그럼 7일 뒤에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7일 뒤에 결혼하고 7년을 더 이야기 봉사하게 됩니다. 레아를 줄 때에 레아의 몸종 실바를 주었고 라헬을 줄 때 라헬의 몸종 빌하를 주어서 졸지에 7일 만에 마누라 둘, 작은 마누라 둘 이렇게 마누라가 넷이나 생겼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신 이때 나이가 언젠가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했던 계산 또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갑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인생이 나이가 몇 살이요? 연세가 얼마나 되셔? 그랬더니 내가 참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야곱 130살 때 요셉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다시 그럼요. 요셉은 몇 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30살에. 총리 30살 될 때 풍년 7년 들었습니다. 37살. 흉년 2년. 기근이 2년 되었을 때 야곱이 가족이 모두 내려옵니다. 그러면 39살. 아들 30. 요셉이 39살 때 아버지 야곱이 130살이에요. 그러면 몇 살에 낳습니까? 이거는 현재도 오래 안 됐는데 이렇게 91세 낳은 겁니다. 91세. 그럼 91세 낳았는데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은 때가 언제인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난 뒤에 자기의 외삼촌이자 장인을 찾아가서 나 이제 우리 아버지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결혼하고 14년 아니 외갓집에 간 지 14년 되었을 때입니다. 7년 일하고 나서 레아와 라헬과 둘 합해서 4명의 부인을 얻고 7년 지난 뒤 14년 될 때에 11번째 아들 전체로 따지면 12번째입니다. 레아는 6명의 아들 낳고 딸 디나를 낳고 그 이후에 라헬이 12번째 아이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이 장인으로 찾아가서 나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너 이렇게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많은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너도 좀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니냐? 너 우리 집 그냥 그동안 일했지만 지금부터는 품삯을 줄 테니 그렇게 해서 일하는 이야기. 그 밧단 아람에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외갓집이자 처갓집이었던 밧단 아람에서 요셉이 태어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날 때가 14년 지났을 때요. 14년 지났을 때가 야곱이 91세입니다. 91세 때 14년 됐으면 그가 몇 살 때 왔습니까? 아라는 들으시죠? 14년 지내고 보니까 91살이요. 91세. 그러면 몇 년, 몇 살에 왔어요? 77세에 온 겁니다. 77세. 쌍둥이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 둘 얻었는데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 아빠 엄마에게 큰 근심이 되었고 야곱은 결혼 안 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77세가 돼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에게 도망가서 외갓집으로 가서 외갓집에 외사촌 누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여러분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요? 출생비밀이라고 합니다. 출생비밀이에요. 출생비밀이에요.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출생의 비밀, 이것은 거의 기형적인 엇갈림, 뭐 신생아 시절에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다는 둥, 뭐 숨겨진 혈통 알고 보았더니 뭐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귀족인데 이상한 짓을 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둥, 뭐 이런 게 출생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봤더니 양반가 아들이고 재벌 가고 아까 이야기했던 집 정말 너무너무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로 살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갖고 엄마만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세상에 말하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거의 그것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출생의 비밀입니다.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바사로 나라가 멸망되고 바사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데 너는 절대로 유대인임을 알리지 말아라. 출생을 비밀로 붙이는 거죠.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그럴 때 모르드개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 바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 들었을 때 그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식량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만나는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만 알고 있고 만나고 두 번 만날 때까지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숨기. 이게 다 출생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역사를 회고할 때 한결같이 하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환기해서 들어보십시오. 지나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저는 이 성경 번역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아기 낳았는데 안 생긴 애나 못생긴 애 있어요? 그럼 또 못생겼으면 갖다 버립니까? 지금은 버리지 않을래야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태어날 때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그의 형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10년 또는 한 15년 전 미리암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소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위에 일어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고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이들의 수가 중대한 적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산의 아이는 나면 죽이고 혹시 이미 태어났으면 나일강 하수에 갖다 버리라.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히브리 여인들의 조산을 도와주고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명령이 이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잘생겼다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사실은 이게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3개월 동안, 근데 그 다음 구절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되매. 여러분, 이 장면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은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시각으로 자녀를 봅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 아빠가 금방 태어난 아기를 보고 얘는 안 생겼네, 갖다 버려야 되겠네, 얘는 잘 생겼네, 숨겨야 되겠네,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부모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암에 보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게벳.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 하수에 버릴 때의 그 마음,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요게벳의 노래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대로 만든 그 상자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 얼마나, 자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갖다 하수에 버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런 마음? 절대 그런 마음에 안 했을 거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일강 하수에, 나일강에는 악어떼들이 많았습니다. 온갖 어려운 것, 더러운 것들이 그냥 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기를 담아서 갖다 버린다. 참 말도 안 됩니다. 전혀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누이를 시켜서 미리암들을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아기를 버렸을 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바로의 궁궐에는 굉장히 좋은 목욕시설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주가 악어떼가 있는 강에 목욕하러 나온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은 말이 된다는 표현을, 표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일강 하수에 목욕을 하러 갔고, 목욕을 하러 갈 때 시녀들이 갔고, 시녀들이 그 목욕하러 간 그때에 그 갈대 상자에는 아기가 울고, 아기가 우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6절 함께하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 뚜껑을 여니까 아기가 우는 거예요. 어떻게 고태 때마차 웁니까? 그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곳 갈대상자 겉으로

공주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바로가 공주가 문을 열 때 뚜껑을 열 때에 그 모세가 울게 하고 그 울 때에 잘 들어보세요. 어우 히브리어 열쇠 야 물에 빠져 죽여. 그냥 두면 돼. 야 그 무슨 그 지저분하게 그 노예 아들을 뭐 얼마든지 수많은 가정들을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여러분 애굽 왕에 유모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공주의 아들로 지금 키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이 공주에게 얼마든지 좋은 가정 교육 배경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그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근데 그걸 달래잖아요. 불러서 데려왔어요. 누구를? 요게벳을 데려왔습니다. 그게 바로가, 바로의 공주의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모세에 태어난 집에 데려다가 아기를 젖먹이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공주가 누군가 하면, 모든 산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죽이라고, 태어나기 전에 죽이라고 말했던 그 바로 왕의 딸입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의 궁궐에 그 돈으로, 내 얘기를 내전 먹이면서 돈 받아가면서 9절 10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기 가능한 추측이 있습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맞아. 당시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고 이 공주가 왕위 계승 1위자예요. 근데 그 왕이 후궁을 두어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후궁의 아들들이니까 이 공주가 내가 이 모세를 내 아들로 삼아 왕위를 계승하고 모세에게 왕위를 계승해야지 그런 권력욕을 누가 갖게 했을까. 우리가 지금 설명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오늘 만나는 상황은 내게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탁 여기 신앙을 가진 모든 분들이 맞아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의 뜻이었어. 요셉이 팔려갈 때 억울하게 물 없는 웅덩이 속에 갇혀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살려주지 않았더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하구나. 형들이 나중에 요셉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소위 신적 사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데 오늘 당할 때는 그럼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라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런 것도 안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갈대상자를 만들고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바르고 아기를 담고 가서 갖다 버리고 미리암을 시켜서 그걸 지켜보게 하고 또 유모로 엄마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만 실제적인 그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은 오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 아무렇게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섭리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섭리 미리 본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경륜이란 말 천을 짜듯이 실을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은 내 환경이 이해되고 내가 그것을 정말 설명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당한 일 때문에 오늘 지금 아프고 오늘 지금 고민되고 오늘 번민되고 오늘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싸매지 마세요. 너무 골치 아파요. 나의 최선을 다하고

0: 주님 앞에 맡겨 기도하면 주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이 이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오히려 생각하면 바로가 노예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 죽이라고 한 것이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바로 왕의 궁궐의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들 죽인데 큰일 났어, 이제 다 죽어. 아닙니다. 그것이 모세를 왕궁으로 총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죽이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자기네 힘으로 우리를 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면 주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생의 비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놓으신 놀라운 뜻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하늘담은교회 남정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먼저 나 하나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어디서든 진실하고 성실하여 신뢰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나라가 부여하고 강한 무기를 가졌다 해도 국민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경으로 사용하셔서 이 사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안타까운 일을 보며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나 하나라도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그 무너짐이 새로운 존재를 조각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참 열심히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의 무너짐, 관계의 무너짐, 경제의 무너짐 같은 내 힘으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 있을 때, 이게 정말 끝인가 하는 깊은 한숨이 흘러나올 때, 세상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그거 실패한 거다. 그거 네가 모자란 거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무너짐에 대한 다섯 가지의 시선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다섯 가지의 시선. 첫 번째, 무너짐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내 한계가 선포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두 번째, 무너짐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하는 은혜의 돋보기다. 가장 많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선명히 보인다. 세상은 가짜였고 주님이 진짜였다. 세상의 높음에서는 보이지 않던 주님의 손길이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더욱 뚜렷이 보여진다. 세 번째, 무너짐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으심이다. 토기장애가 흙을 깨뜨려 더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듯 하나님은 무너진 삶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재창조하신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네 번째, 무너짐은 깊은 기도가 시작되는 제단이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드리는 탄식이 시작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나온다.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다섯 번째, 무너짐은 또 다른 무너진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나의 자산이다. 무너져본 사람이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아침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이 하루를 응원합니다. 혹시나 무너짐 때문에 힘이 빠져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 아침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힘들고 고독함이란 무너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무너짐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무너짐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하는 은혜의 돋보기다. 무너짐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이십니다. 무너짐은 깊은 기도가 시작되는 재단이다. 무너짐은 또 다른 무너진 일을 살리는 나의 자산이다. 지금 내 발이 바닥을 쳤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발 밑에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혹시나 오늘 아침 무너짐으로 힘이 빠져 있으신가요? 십자가라는 우주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무너짐을 경험했던 우리 예수님은 사실 그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좋은 꿀을 먹이시고 세심하게 이끄십니다.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완벽한 무너짐 속에서도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과 함께 이 8월 7일 금요일 아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조금 전 찬양은 사명의 길이란 박주옥 씨의 찬양이었는데요. 참 은혜가 되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291님, 0508님, 3983님, 아멘. 오늘도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 감사. 5086, 새롭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금요일 아침에 더 풍성하게 은혜의 찬양들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그냥 찬양을 들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사랑. 온누리교회 뮤지컬 찬양팀이 찬양합니다.

0: 거짓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1: 아멘.
0: 함께 찬양.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문자번호 526님, 무너졌으니 이제 과거는 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면 됩니다.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9821님도 오프닝 말씀 오늘 공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6025님, 내 영혼의 갈급함을 오늘 방송을 들으며 풀어갑니다. 야, 이렇구나. 극동방송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감동 받습니다. 청주의 3167님, 무너진 관계, 이 아침 귀한 찬양으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상황들, 남편이 하늘 날아간 지 한 달째인데요.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 감사. 9950님도 너무나 힘들고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오프닝 말씀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고 힘을 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 감사하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0517님, 출근길 운전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더 힘있게 나아가고 이 링크를 전송할게요 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 무너짐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힘있게 찬송할까요?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오프닝 공유하고 싶습니다. 피디님, 제 기도의 부족으로 아들이 1년간 준비했던 시험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좀 원망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 앞으로의 1년 주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저에게 주시는 큰 선물임을 우리 아들

0: 1년을 보낸 제 자신이 다시 1년을 공부하며 나아가야 될 아들의 시간에 피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드셨대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6810님도 축복해요. 늘 우리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는 아 우리 보리맘 집사님 축복합니다. 자 지금 선물 소개 듣고요. 우리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이 참 은혜롭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별님 생일 축하드려요.
1: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비체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0: 7206님 출근길에 듣는데 은혜가 되어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 링크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오프닝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오픈 일 말씀. 네. 오픈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안 가고요. 오프닝 말씀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링크를 제가 조금 늦게 드렸어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꼭 한번 공유하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인문학이라고 문자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복된 금요일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이 무너짐에 대한 오프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있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왕, 우리가 의지하던 우시아, 내가 의지하던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우시아의 상실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참 통치자 되시며 나의 의지, 나의 위로, 나의 참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오히려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옷자락으로 성전을 채우시듯 구원의 은혜로 내 삶을 덮고 계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신뢰하며 함께 시작하는 이 아침 썸머 스페셜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김명선의 내 하나님은 이어서 김석균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은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라는 찬양의 고백에 이어서 김석균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가사죠.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도 따라서 또 찬양도 하시고 고백하셨죠?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이스라엘 왕 우시아 왕은 죽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우시아 왕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혹여나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것. 이 시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시선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행복한 금요일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시면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또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광주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편히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귀한 찬송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찬송 후에 찬송 스토리까지 함께 하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과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 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시인이자 찬송 작시자인 티모시 드와이트 혹은 당시 복음성가 운동을 이끌던 민찬송가 작시자들의 영성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한국 찬송가에 수록된 이 곡은 19세기 미국 복음성가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1: 작사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네 가지 극단적인 한계 상태를 제시하며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선포합니다. 1절,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분. 2절, 눈물 흘리는 자의 기쁨이 되시는 분. 3절,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분. 4절, 죽은 자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강한 자의 높음과 아이들의 구주와 또 소망이 되시며 우리 기쁨 되시네. 작사자는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신학적인 교리로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슬플 때 친히 위로가 되시고 무너졌을 때 친히 힘이 되어주셨던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시적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이 가사에 따뜻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멜로디를 붙인 인물은 19세기 후반 미국 복음 찬송 작곡에 큰 족적을 남긴 찰스 콤버스입니다. 콤버스는 유명한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을 작곡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콤버스는 본래 법학자이자 찬송가 작곡가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녔습니다. 그의 음악적 특징은 절제된 서정성과 명확한 메시지 전달에 있습니다. 곡의 전반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묻듯 잔잔하고 나지막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후렴구로 들어서면서 우리의 기쁨 되시네 라는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리며 멜로디는 한층 높아지고 풍성해집니다. 이 멜로디 구조 덕분에 부르는 이로 하여금 처음에는 자신의 약함과 눈물을 돌아보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선포와 감격으로 찬양을 마치게 해줍니다.
0: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이 외로움과 고통은 언제 끝날까? 찬송가 96장은 그 모든 질문의 시선을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은 나의 강함이 되시고 내가 울 때 그분은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고단함으로 지쳐 계신가요? 찬송가 96장의 가사를 마음 깊이 읊조려 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신 그분이 오늘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네, 감모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귀한 찬송과 함께 묵상하고 나눴는데요. 오늘 하루 또 주말과 주일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소중한 하루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 귀한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에베소서 강의 18번째 시간이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줄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바울은 또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바울은 시선을 돌리지요.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고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그리고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을 본 것입니다. 허리에 갑옷에 허리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보고 방패를 보고 투구를 보고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또 검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이 깨달음을 주신 것이에요. 저 군인들의 무장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군인의 무장을 가지고 이 영적인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 영적인 무장이지요.

영적인 갑옷을 바울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기서 이 강건하여 지고 이 온문의 의미는 스스로 강해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한 이유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몸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강건하여 지고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 스스로 부지런히 운동해서 몸을 단련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강건하여 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전체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스스로 살아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사람들끼리 그냥 모아서 우리 교회 하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말하지요. 이 22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흔히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막 귀신의 모습들 뿔이 나고 막 눈이 빨갛고 머리를 싹 풀고 이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알아보고 물리치겠지요. 그러나 사단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은 언제나 사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약점. 그 약점 중에서도 가장 사단이 많이 사용한 것이 의심입니다. 그리고 이간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합니다. 또한 죄를 작게 보게 만들어요. 아, 그 죄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죄를 아주 작게 보게 만들어요. 회개를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게 만들어요. 예배보다 더 바쁜 일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이 씨름은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네슬링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적을 멀리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머리를 맞대고 코앞에서 붙잡고 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내 생각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감정 속에서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가정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이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우리가 상대하는 이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일상에서 착각을 합니다. 나를 이 직장에서 나를 아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이 마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속을 썩이는 자녀가 내 원수인 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동업자나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누군가를 우리는 원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미워하고, 나도 괴롭힘을 줄

요구하고 나도 싫어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요. 우리의 진짜 원수는 그런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시기, 오해와 갈등을 불어넣어서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바로 그런 것들이 마귀의 계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이 전신갑주라는 이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갖추는 완전 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서 이 악한 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거세게 공격하는 날입니다. 사단이 날짜를 잡아놓고 우리를 공격할까요? 그렇지를 않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극심한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큰 유혹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낙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게 하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우리의 경제가 위기를 당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가정과 교회에 갈등을 생기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악한 날이에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신갑주를 오늘 본문에서 여섯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서 이 진리의 띠, 로마 군인들은 가장 먼저 허리에 띠를 두릅니다. 우리가 힘을 쓰기 위해서도 역시 허리에 띠를 강하게 우리가 묶어야 하는 것이지요. 역도 선수들이 허리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띠를 두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힘을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힘은 이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는 단순히, 허리띠는 단순히 옷을 고정하는 장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갑옷을 고정하고 그곳에 칼을 달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갑옷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전쟁에서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지요.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진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자라면서 늘 부모들이 훈계를 하면 그러잖아요. 아,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살아.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이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에 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진리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거짓과 타협하고 위선과 그리고 거칠애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허리띠가 풀린 군사와 같은 것이에요.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진실함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그렇게 말했죠. 앞을 가로막

갖고 있는 갑옷을 말합니다. 내 심장을 보호합니다. 내 앞부분을,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의는 먼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상의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군화는 이 군화 바닥에 징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형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 로마 군인들은 그 군화만 신으면은 굳건히 설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단은 우리의 환경을 흔듭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로 우리를 흔듭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복음이 주는 참된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평강을 신발로 신는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풍랑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날 일이었습니다. 몸이 연약한 분이 이 주변에 어느 병원에 계시다가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상담 좀 하자고 해서 만났어요. 이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항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암에 걸렸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아주 40대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또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어떤 분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뜬금없이 들더래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는데 핵반사 치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지난주에 입원해서 아마 치료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저랑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얼굴에는 지금 근심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런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음의 신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로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 위에 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앞에서 말한 진리의 띠, 또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무장들 위에 반드시 하나를 더 갖춰야 하는데 방패, 이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썼던 방패는 작은 원형의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투레오스라고 부르는 이 방패는 가로가 75cm, 세로가 약 120cm에 달하는 대형 나무로 만든 방패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앞표면에 여러 겹의 가죽을 그렇게 씌워서 입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군인들은 이 가죽으로 씌워진 그 방패에다가 물을 뿌린다는 것이에요. 물을 적신다는 것입니다. 왜 방패에 물을 적셨을까요? 당시에 적들이 이 불화살을 통하여서 공격하기 때문에 방패에 불이 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불화살을 막더라도 불이 금방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이간질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의심하게 만듭니다. 친한 친구간에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도간에 의심하게 만들고 목사와 성도간에 의심하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과 이간질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여러분들 중에 그럴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우리 남편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그 친구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누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또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할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은 왜 네 자녀들이 그 모양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은 왜 네 직장에 이렇게 위기가 있어?

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은 왜 네가 질병에 걸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쏘아올린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이 불화살을 그대로 맞으면은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미끄러져 버려요.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입니다. 어떤 믿음의 방패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할렐루야. 내 환경이 어두울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받기 외에는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17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전쟁에서 머리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머리에 상처를 입어버리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이 투구는 아주 튼튼한 투구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그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종종 제가 신방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너무 연약해서요. 제가 한 것이 있어야지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허리에 띠, 의의 흉배, 신발, 방패, 투구 모두 다 방어입니다. 그러나 검은 달라요.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마치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하셨어요. 사단이 배가 고픈 예수님께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이 이것이었습니다.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사단이 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야,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이 엎드려 전하면 천국 만국,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할 때도 신명기 6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에 어떤 검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의심을 줄 때에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말씀의 검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어떤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0: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의 검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떠한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밀려올 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죄의 유혹에 밀려올 때입니다. 내가 죄의 유혹에 밀려오고 때로는 내가 넘어졌을 때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19절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설명한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나를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살아 움직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갑옷은 입지 않는 갑옷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넘어질 수 있어도 기도하는 성도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터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서 어떤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은촌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7272번 광주 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드란. 치약 튜브를 꾹 누르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옵니다. 딸기잼이 들어있으면 딸기잼이 나오고요. 치약이 들어있으면 치약이 나와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 비로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나죠.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실 그 순간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여주시는 시간일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호흡하고 찬양으로 영혼을 적실 때 자극이 와도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사랑이뜨라니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채울 준비하셨나요?